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cri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I actually listened to a lot of radio on the weekend. 주말에 좀 운전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Just to be inspired by, you know, different radio program,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they do on their show to interact with different listeners and also what kind of music that they play on the weekend. 어떤 음악을 많이 트는지 그 선곡에 대한 그런 영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디오를 채널을 돌려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I listen to a lot of radio, you know, for different reasons. 근데 주말 동안에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던 곡인데 너무 재미있고, 아, 왜 예,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I happened to listen to this song on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kind of hadn't really listened to it in a while, but I kind of realized why this was a hit. 들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들어보실까요? UV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Freedom UV with JYP 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저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you know,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딩가딩가 그거 틀어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know,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 is a leader and a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about his name being included in a song like this. I think he liked it. He probably welcomed it, I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그 부분, 라임이죠, 라임. 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는 물론이고 팝 음악도 물론이고 특히 랩이나 힙합의 가사를 보면은 이 라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When looking at the lyrics of pop music and K-pop, and especially in rap and hip-hop, the rhymes are particularly very much emphasized. 라임이라는 거는 가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에서도 나오는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When people think of rhyme, right, they associate it with the hip-hop genre, right? 하지만 힙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rhyme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틀즈의 곡이죠. I saw her standing there. Although different kind of rhyme, I have to say. Hip-hop is rhymes are very much, emphasized and repeatedly being used in a song. A lot of it, actually. 근데 이 비틀즈의 노래 I Saw Her Standing There 63년에 발표된 곡이죠. If you listen to Beatles' song I Saw Her Standing There which was released in 1963 the lyrics goes like this.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Now, i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it is definitely using the effect of rhyme. 그래서 17 그다음에 what I mean. 글자 숫자까지 맞췄잖아요. What I mean, 17.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저는 완벽하게 맞춘 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know, rhyming is not just about hip-hop. It existed even before, hip-hop. 그래서 비틀즈, 그 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틀즈 곡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비틀즈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So, we want to delve into this thing called the rhyme. And I play that song because a rhyme did exist before hip hop. So again,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이 곡이 63년도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As I said, this song was released in 1963. But even actually before that in popular music, there was a form of rhymes already found in jazz music in the 40s and the 30s as well. 훨씬 전, 비틀즈보다 훨씬 전 이미 재즈에서도 라임 형태가 그 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뭐 popular한 곡이죠. 이 재즈 스탠다드의 하나인데 그 Autumn Leaves라는 곡 아시죠? Released around the 1940s, right? A lot of versions of this song exist.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So the days grow long. Old Winter's Song. 잘 아시겠지만 long과 song으로 이 가군을 만든 거죠. 둔과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이제 끝에 끝말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ys Grow Long and Old Winter's Song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곡을 들으면서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just a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ere are were traces of songs using that pattern, that rhyme pattern in the lyrics. 그래서 오늘은 Autumn Leaves는요, Hayley Lauren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Hayley Lauren, Autumn Leaves. Of course, you can't really feel the rhythmic rhyme in this song, but poets also used rhyme with their in their poems too. So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중음악이 생겨나기 전부터 라임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있는데, if we go back further, right? If you remember T.S. Eliot's poet,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you see there, breathing and mixing. 약간 가군이죠. 말씀드렸지, 가구는 이제 끝 글자를 이렇게 패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영어 문장으로 라임을 맞추는 게 한국어 문장으로 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순 때문인데요. So creating rhymes in English sentences is actually much easier than doing so in Korean because of the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끝이 명사나 동사, 형용사 굉장히 다양한 폼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you know, nouns, verbs, you know, adjective, and many other forms without fixed sentence ending. But 하지만 한국어 문장들은 대부분 동사로 끝나고 또 이 종결 어미라는 게 있어서 단조로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군, 그 end rhyme, 그 문장의 끝에 어떤 rhyme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As I said, there are 두운 and 가군. 두운 같은 경우는 이제 head rhyme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이제 첫 머리에서 같은 소리나 음절을 반복하는 거고, 이 가군 같은 경우는 문장의 끝 그 단어를 패턴화하는 유사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as I said, head rhyme is when the same sound is repeat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ds or phrases, and the end rhyme, you know, similar sounds are placed at the ends of the lines or sentences to create this rhythm and the musicality. 그래서 끝에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더미님께서도 가요 초기에는 라임 맞추려고 억지스러웠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영지도 그렇고 지코도 그렇고. I think that is really evolution of rhyme and hip-hop.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we'll continue this rhyme segment a little bit more tomorrow.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이제 그 가군 말씀드렸죠. 끝에 이 반복되는 어떤 유사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reat example is G.O.D의 어머니께인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집에 없으면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end rhyme이 이 잘 쓰여진 그런 곡이죠. 이런 곡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G.O.D. 어머님께.

breathing, mixing. 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하죠. So, conclusion, rhyme is not just a hip hop thing or it's not just a music thing. It's a language sort of thing. It's a language tradition.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로 라임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n many ways English language has a natural advantage when it comes to rhyme because as you know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nouns, verbs, adjectives. 영어가 훨씬 라임을 이제 구사하기가 쉬운 이유가 문장 끝에 뭐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라이밍이 가능한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Korean meanwhile often end in verbs and sentence ending expression. So, it could kind of seem very limiting, right? 왜냐면 끝나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 라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1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곡을 제가 들려드렸었죠. 그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렇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었고 고로 끝나는 약간의 그 굉장히 펀더멘털, 1차원적인 어떤 이 라임이라고 볼수 있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라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가군이라고 하는데 가군은 end rhyme이라고도 합니다. So it's a rhyme that uses the word pattern at the end of the sentence. 그러니까 끝 문장의 끝에 가군 고고고 이렇게 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시작에 어떤 라임 효과를 넣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G.O.D의 어머님께 말고도 이 듀스의 이곡 역시 굉장히 고를 잘 사용한 곡인데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갔고 어른이란 이름으로 힘든 직장 갔고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적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듀스의 고고고.

Deuce Go Go Go with the H2O. H2O와 그러니까 밴드 음악으로 이렇게 또 랩을 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고 참 멋있지 않나요? 생활하면서 이미 뽀얀 얼굴은 갖고 그런 걸 갖고 고생이라 말하고 고지식한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동심을 가진 어른을 이상하다 하고 전자게임 프라모델 만화를 싫어하고 그게 왜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답답하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내가 답답하고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히고 예! Yeah. 박수 없어.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했는데 잘 되네요. 듀스 고고고. So, 그 가군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as if you're interested in rap music these days, right? I mean, rap is much, much different now. Essence, 뭐, Bubblegint 같은 분들이 정말 한국어 랩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이제 맞는 표현인데요. You know, rappers like Essence, Bubblegint, a lot of rappers these days really took it to the next level. 그래서 요즘의 랩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But just like the G.O.D. song and the Deuc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90년대에서 어떤 이런 약간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I like to play one more song from that era. 생각해보면 김진표 씨, I think the member of, you know, Panic, JP, right? He did quite a lot in the scene, hip-hop scene, and, you know, his contribution to rhyme is can never be underestimated, I think. 그래서 김진표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 저음 톤의 랩이 정말 멋있었던 그런 래퍼인데 김진표 씨의 랩을 들어보면은 약간 라임을 문장 중간중간에 또 약간의 언어 유희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까 들은 고 그런 그 가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라임을 쓰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곡은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던 곡이기도 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표입니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김진표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So you see a little, I don't know, variation, right? He's not necessarily ending with the end rhyme. 그래서 이 이젠 서서히 끝이 끝이 보여 너무너무 빨리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 티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둘이 이런 우리 사이같이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것 없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이 라임의 패턴들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쓰는데 you can also notice that he uses those in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s I said Korean language if you end trying to use the end rhyme is kind of limiting because, you know, Korean sentences end in verbs, usually. 하지만 이 가군이 아닌 두운, 두운은 이제 문장의 처음에 그 rhyme이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두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Korean sentences typically end with verbs, which can limit the variety of rhymes available, but there's no rule stating that the rhymes must only be created using the last word of the sentence. You could use the first word of the sentence or word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두운 가군이 아니라 두운을 사용한다면은 한국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You know, since omitting The subject is also much more flexible in Korean language compared to English, right? Korean language actually may be at advantage when it comes to 두운. 그래서 아까 이제 김진표 씨의 곡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현대로 요즘 이제 아티스트로 돌아오면은 이 장기하 씨는 또 이 새로운 랩의 어떤 스타일을 또 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He is a pioneer in starting just the whole new fashion of rapping. I'm not sure if you can call it a rap, but more like a 뭔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얘기하는 듯이 말하는 듯한.

그런 랩이죠. 그래서 이 크라는 곡 혹시 아시나요? 크라는 곡이 굉장히 흥미로운 라임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라는 제목답게 키역자가 들어가는 그런 라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해 볼까요? This is 장기하와 얼굴들. The song title is 크.

That was 장기야 크였습니다. Very, I would have to say, very creative display of rhyme. And there are rules, right, with the 장기야's rap. 분명히 어떤 관통하는 룰과 법칙이 있는데, it's just so, free at the same time. 룰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야 씨의 랩. 그러니까 키역자 가 나오는데요. 너는 쿨쿨 자나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아주 키역자의 어떤 어감을 너무 잘 살려서 라임을 그것도 라임을 완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루스하게 따르는. I think yeah, he just has his way of really just a new horizon of rapping. I'm not sure if it is called even rapping. Rapping이라고 할 수도 없고, 랩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굉장한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장기하 씨. 마지막 곡으로는 저는 아이유의 Celebrity를 준비했는데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I think 아이유 really knows, how to effectively use rhyme in her lyrics as well. 이 Celebrity 노래도 세상의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그죠?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예,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음악까지 다 마이너. 세상의 모서리, 걸음걸이, 옷차림. Now, it's not entirely kind of a rhyme per se, if you analyze it, but it just gives you a certain rhythm.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루스한 라임이라고, 굉장히 세련된 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차원적인, I think, IU uses. 그래서 IU 씨의 Celebrity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That wraps up you know, rhyme edition of Music Boutique. I hope you enjoyed IU Celebrity.

0: attention, please.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1: Drop it.
0: TBS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3: 저의 경우는 음악적인 이 자세나 취향 역시 나이가 들고 나서야 많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테마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훨씬 정말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진짜 헤비메탈, 하드락 이 장르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이 최고라는 아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음악적 편식이 정말 심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So as I grown older, perhaps a bit wiser, my musical taste and attitude toward music have matured a lot as well. Hosting this program has definitely led me to explore much wider variety of genres. But back in my younger days, I was completely immersed in heavy metal and hard rock. And I was one of those people with very narrow musical palette, firmly convinced that the music that I liked was the best, and there's no room for anything else. 그래서 내가 왜 이 좋은 음악을 더 일찍 알게 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음악들, 음악 애호가이자 또 음악가인 저에게 이 새로운 방향등이 되어주었던 그런 음악들을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today I'd like to share some music that made me say, why didn't I discover this music sooner? And these are songs that kind of represent that genre. Not only influenced my taste, but also shaped my direction as a musician. 보통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음악을 소개를 받으면 일단 거부부터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 일단 노부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And honestly, I was one of those people who would just resist anything, right? 이 음악 역시

그 당시 이제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가 소개해 줬을 때는 일단은 관심이 없는 척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음악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슬쩍 조금씩 이제 찾아서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음악이었고 정말 많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So I still remember when a friend introduced me to this particular music. I kind of brushed it off, you know, because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music. And, you know, I just later would search for that music and listen to that music kind of secretly and getting really hooked. 어떤 음악이었냐면은 펑크 음악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ly and the Family Stone, I Want to Take You Higher.

Sly and the Family Stone, Want to Take You Higher. Love it, love it. So Sly and the Family Stone was a band that really started dismantling the only rock attitude that I had. 저희 락커로서의 멘탈리티를 완전히 해체시킨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드락 음악을 좋아했던 음악은 이유는 이 헤비해서거든요. 헤비. 하지만 헤비한 음악이 그런 의미에서만 헤비한 게 아니라 이 Sly and the Family Stone도 굉장히 헤비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헤비. But the rhythm was just so fresh and so groovy. And what I thought to be intense music wasn't the only intense music that existed. 제가 정말 intense하게 느껴졌던 그런 메탈, 락 음악이 꼭 걔네들만 intense한 게 아니구나. 이 리듬을 타는 것의 아름다움,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락보다 더 이 소울, 펑크 장르를 더 좋아하게 됐죠.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정말 아직까지 질리지 않는 이 Sly and the Family Stone. 또 녹음도 잘했지만은 이 연주의 면모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도 따라하지 못하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제 락 음악을 들을 때요. 락 음악의 이제 그 퓨리스트, 순수주의자들은 전자악기가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애널로그적인 이 헤비한 사운드

for me was the genre of a big beat, which is a subgenre of techno and electronica. 예를 들어서 뭐 Chemical Brothers나 Fatboy Slim 같은 이 electronica 장르 안에서도 가장 호방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그런 이 subgenre라고 할 수 있죠. Big beat를 보여주는 그런 음악에 정말 크게 매료되면서 전자음악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Electronica, Big Beat Style.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된 이유로는 꾸준하게 음반도 사게 됐지만은 또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샘플링 또는 빛 메이킹 같은 것들에 상당한 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So after falling in love with electronica, I naturally started buying more records, right? But even sort of began dabbling in this art of beat making and sampling in my spare time.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 비트메이킹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니카의 시원시원하고 이 중독적인 어떤 반복의 매력 빠지게 되었으면서도 일렉트로니카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멜로우하면서 멜랑콜리한 그런 일렉트로니카 역시 좋아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퍼리쉐드나 몰치바 같은 그런 트립합 밴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단연 가장 좋아하는 일렉트로니카 멜로한 일렉트로니카 밴드는 바로 그 프랑스 밴드죠. 에어였습니다. So as I fell into the world of electronica, I was of course drawn to very explosive and you know the addictive looping aspect of the music, but I also began falling in love with more mellow

the reason that I love Air's music is the same reason that I love Daft Punk's music. One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both a French band. 둘 다 이제 프랑스 밴드이잖아요, 그죠? When you think about electronica music, you think of very harsh sounding, very machine-like sounding music. 뭐 그게 또 매력이긴 하지만 테크노나 일렉트로니카를 들으면은 기계적이고 뭔가 차갑고 거칠게 들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에어나 Daft Punk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일렉트로니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주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올게닉한 그런 밴드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하고 이

데프트 펑크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에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베이스 라인이 너무너무 멋져요. So, actually, I meant to play a different track by the band Air, but, you know, Sexy Boy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ck. 그래서 그 곡을 틀어드리긴 했는데, 참, 나중에 더 틀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Daft Punk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ame reason that I love Air's music. Daft Punk는 굉장히 뭐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많이 틀어드린 음악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좀 인간적이고, 올게닉하고, 그런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입니다.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I'm not sure if it can even consider this a electronica music. 생각해보면 굳이 이 밴드를 테크노나 이제 일렉트로니카의 범주에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a lot of their songs are very sample-driven songs, and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pioneers of electronica music. So 베이스 라인이 정말 멋지죠.

멋있죠? 심플하면서 듬뚝 듬뚝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one of the artists who really stood out from all the guests that I had at the in the afternoon is somebody named Jinji Oh. Very rare that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was a British Scottish folk music. And when you hear his music, you'll notice right away it doesn't sound like what you'd expect from a typical Korean folk artist. 이 한국에 이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포크 음악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트레디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크 음악하고는 너무 다른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외국 음악처럼 들린다라는 생각이 든 분인데 그분이 처음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그냥 조그만 기타를 갖고 그냥 본인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I was going like, wow, that is just enough. 그냥 저렇게만 해도 충분하구나.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공연을 하려면은 정말 실력이 좋아야 돼요. I think if you are surrounded by your bandmate, a lot of instrument, then you can kind of hide your lack of playing ability and proficiency, right? But if you're just by yourself playing just one instrument and singing, that kind of gives you sort of a bare-bone look at your musicianship.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드린지 오입니다. Flare.

그냥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어요. 특히 My Aunt Mary의 이 Modern Rock 사운드의 핵심인 그런 핵심 사운드를 이제 이끌고 가는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로서의 그의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그분이 그 당시엔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쿠스틱 앨범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통기타 한대 들고 와서 본인의 노래를 한거 보고 역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 혼자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still more into electric guitar. Acoustic guitar was like a more of a functional instrument, something that you picked up only when needed. But as a fan of My Aunt Mary's modern rock sound, I really admire 정순용's electric guitar sound, which was central to the band's identity. So he came as a solo artist and showed what he can do as a guitar player, acoustic guitar player and a vocalist. 감명 깊었던 그런 이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곡을 연주를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쿡 아무것도 아닌 나.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a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is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So shall we? Lost in Translation, subtitled 인간 팝송, 번역기. I talked about songs that really opened my eyes for diverse musical direction. There were songs also that really influenced me in such a way with lyrics. 가사의 중요성, 또 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일깨워준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곡을 두 곡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One of the first songs that really influenced me as a lyric writer. I'm not much of a great lyrics writer. 저는 뭐 작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First song is by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이라는 곡인데요. 쉽지 않은 가사이긴 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가사의 뜻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entenced me to 20 years of boredom. 그들은 내게 지루한 20년형을 선고했다. For trying to change the system from within.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제목이었다. I'm coming now. I'm coming to reward them. 이제 내가 간다. 그대로 갚아주러.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m guided by a signal in the heavens. 난 하늘의 징조가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is birthmark on my skin. 난 내 피부에 있는 점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e beauty of our weapons. 난 우리 무기의 아름다움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 really like to live beside you, baby. 난 정말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 내 사랑. I love your body and your spirit and your clothes. 난 당신의 몸, 영혼, 옷을 사랑해. But you see that line moving through the station? 그런데 저기 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줄이 보여?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was one of those.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지. 나도 저들 중 하나라고. You love me as a loser, but now you're worried that I just might win. 당신은 패배자인 내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이젠 혹시 내가 승리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건가? You know the way to stop me, but you don't have the discipline. 당신은 날 멈출 방법을 알지만 그럴 의지는 없지. How many nights I pray for this to let my work begin.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나머지도 들으시죠?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Lost in Translation. 한번 해보해봤고요. The song you're listening is Manhattan, a song called Manhattan called by guitarist Eric Johnson. Eric Johnson이라는 기타리스트의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요.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뽀님께서는 레너드라는 이름은 뭔가 이미 예술적이에요. 더구나 성도 코헨이라니 예술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 뭡니까. Right, I think Leonard Cohen is one of the coolest name. 그죠? 아티스트 이름으로 이렇게 더 멋질 수가 있나. Leonard Cohen, 그 이름이요. 영원하라, Leonard Cohen. Okay, 두 번째 준비한 곡이 있는데 So this one is a Korean song. First we take Manhattan, Leonard Cohen 다음에 조금 여러모로 데뷔가 되

내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밴드의 얼음무지개라는 밴드 곡인데요. It is included in their second album, and that whole album is such an influential album, not just for myself, but all the musicians probably of my generation. They listened to this album over and over again, and especially shocking was the lyrical content of this album. 이 가사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가사가 나올까라고 정말 생각될 정도로 참 이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의 그런 곡들이 많았는데 그 곡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얼음무지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듣고 클로징 한 다음에 그냥 이 곡을 다시 듣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착하고 착한 소년이 있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very, very good boy. 소년은 무지개가 너무도 좋아 무지개를 만져보려다 징검다리에 미끄러져 The boy loved rainbow so much so that he tried to touch a rainbow but slipped on a stepping stone. 그만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and ended up becoming a cripple. 매일매일 울다가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 날아와 위로하며 함께. And he cried every single day until one day a little bird flew over, comforting him. 무지개야 나와라, 무지개야 나와라, 노래하다가 They sang together, Rainbow, please come out, Rainbow, please come out. 세미난 바람이 그만 얼음 무지개를 내려 But the jealous wind blew down an ice rainbow on them. 새와 소녀는 꽁꽁 언 채로 잠이 들었는데 The bird and the boy frozen solid fell asleep. 잠이 들었는데 fell asleep.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어 얼음이 녹아 Winter passed and warm spring came. The ice melted. 새와 소녀는 아지랑이와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 The bird and the boy together with the haze rose high up into the sky. High up into the sky. 참말 예쁜 무지개가 되었답니다. And became a truly beautiful rainbow. 이런 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I didn't really think much of the lyrics, but reading it now, 동화죠, 동화. But it's a fairy tale story with not a typical fairy tale-like ending. 동화이긴 한데, 이 동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가진 동화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이 thriller 동화, 약간 horror 동화, 약간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 상상력과 근데 이 곡은 음악적 반전이 또 나오는 곡입니다. 그 곡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곡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and 시인과 촌장, 얼음 무지개. 시인과 촌장 이 집을 들어보면은 비둘기라는 단어가 타이틀에 포함되는 곡이 세 곡이나 있어요. 비둘기 안녕. 그냥 비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비둘기 얘기인가?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하나의 컨셉 앨범 같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Please do listen to it when you have a time.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들어보시길 권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시인과 촌장 2집이고요. 함춘호 씨가 이제 기타를 치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모든 세션맨들, 정말 잘 나가는 훌륭한 뮤지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던 음반이기도 하죠. All of the you know best players and musicians participated in this album at the time. Okay, 그렇게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pending your precious time with u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인과 촌장 얼음무지개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我们再来看一下仁川方面的消息，相信到访过仁川唐人街或者是新浦洞的游客都曾经为停车发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everyone. I will need your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에일리도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알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1: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서 잘 모르겠다. 썸머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법 썸머 PD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들어주세요. 1303 Morning Groover 역시 써머피디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Morning Groover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Morning Groover 쭉쭉 짝짝 Morning Groover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선배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Morning Groover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선배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야, 가자! 이렇게 박력 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의 summer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Morning Groover,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ung-e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listening to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and more answers are here. 7214 said, 되게 진지하게 보내셨어요. 정답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기 전 겨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지금도 주제곡 눈의 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남자 배우분들께서 좀 승질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갈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게 결이 좀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랑 밥 먹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cause that is obviously not the answer. 8960 Morning River said, 아, 정답 알았어요. 파리의 부부요. 오, a couple in Paris. 그럴까요? 6813 Morning River,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건 홍길동 전인데,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니 박신양 전? Very creative. 그러니까요.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 사람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more answers are here. 6293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 가고 싶으네요. 라고 해주셨고 1807 모닝그루버 정답 보내주셨고 0795 모닝그루버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썸머피디님 재치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해요. 덕분에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Oh my gosh, so you're tuning in with your dad. How nice. Thank you for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6761 모닝그루버, 116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정답 보내주셨고 5081 모닝그루버, 썸머피디의 연기는 명연기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5 sent in the answer, 4403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오래된 모닝그루버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morning groover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그루버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그루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그루버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그루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빵, 달팽이 요리, 그무트바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Anyways, send in your answer.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Morning Groover,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선마PD님 여주 대사 찰떡이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3 모닝 그루버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울까봐 자켓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 그루브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0: 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It is time for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everyone. And here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I learned a lot about different things here on Chartopia myself as well.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And we have different themes for this Chartopia every week.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p 5 delicious smell in Korea.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있는 냄새 top 5 오늘부터 공개할게요. So even without thinking about it, there are magical smells that automatically make you hungry when you smell them. So here are the top 5 most delicious smells in Korea that will stimulate your appetite even early in the morning. And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a research from Visual Dive. 냄새만 맡으면 자동으로 배가 고파지게 하는 마성의 냄새 top 5부터 공개를 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약간 허기진데 꼬르륵 소리가 조만간 또 스물스물 나오게 생겼네요. Alright, let me reveal the top 5 of this delicious smell.
1: Number 5. The smell of butter grilled squid inside a movie theater.
0: Oh my gosh, this is the reason why I go to movie theaters, everyone. 영화관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냄새부터 나지 않나요? 뭐 팝콘 냄새도 있긴 하지만 a buttergooey 오징어 냄새. 오징어랑 버터랑 만나면 정말 천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천재 아닌가요? 어떻게 오징어에 버터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고소하고 그 짭짤한 냄새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드시고 계시면 자꾸만 시선이 가는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불을 밝혀주는 오늘 정답이 오징어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영화관 안에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아, 나초 냄새도 좀 좋긴 한데 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더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And funny thing is that you can actually smell this in baseball stadiums these days too. 요즘에는 야구장에서도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완전 시선 강탈입니다. Okay, Richard will mention the top 4 delicious smell right now.
1: Number 4. The smell of street tteokbokki and fish cake on a cold winter day.
0: 자, 우리 리차드 나와주세요.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텍바키가 뭔가요?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텍바키 말고 떡볶이라고 해야 되는데 But I do understand. It's really hard to pronounce 떡볶이, right? I mean, if you're a foreign listener and if you're tuning in to learn Korean, let me know if this pronunciation is also difficult for you to pronounce. 떡볶이, 떡볶이.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Repeat after summer.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모, 떡볶이 맛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오,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넘쳐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그쵸? 추운 겨울 길거리 떡볶이, 어묵 냄새 참을 수 없죠. I don't know why, but personally for me, 떡볶이 tastes so much better during winter time. 뭔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떡볶이를 보면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름에는 또 안 땡기는 것 같아요, 잘. 더운데 뭔가 그 더운 거를 먹어야 돼서 그런 건지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제 뭔가 후각과 허기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길거리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My mom would hate it if I had tteokbokki on the street because maybe she thinks that she can cook better.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 떡볶이보다 길거리 떡볶이 더 좋아하거든요. 엄마 떡볶이는 너무 건강한 맛이에요. 떡볶이는 애초에 건강을 생각하고 먹는 음식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딱 겨울에 이제 퇴근하고 딱 지나갈 때 그 어묵 국물 한 잔 이렇게 탁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지하철역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냄새 참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얘기하니까 그 델리만주 냄새도 또 생각이 나네요. I'm not a huge fan of that bread, 델리만주.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at in English. I don't know if that is even English. 델리만주, 이거 전 냄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그냥 그래요. 그냥 냄새만 되게 저를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약수역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약수역에 도착했구나. 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호선 약수역, 델리만주, the three combination 잊지 마시고요.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smell of ramyun being eaten by a family member.
0: Okay, so ramen was better. 떡볶이보다는 그래도 발음 잘

0: 맞았네요. 라면.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라면을 굴려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라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So this is how you pronounce it. 라면. All the foreigners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r London, repeat after summer. 라면. 떡볶이. 라면. 너무너무 쉽죠? Easy peasy. 갑자기 이렇게 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If you want to learn Korean, go and tune into 한국어 천재 as well. We actually have a special program that teaches you Korean too. 저희 EFM도 어메이징 하잖아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한국어 천재 with Panita 있습니다. Anyways, I digress. 가족 구성원 중에 또한 명이 혼자 먹고 있는 그런 라면 냄새 있잖아요. So you gotta be more specific. 그냥 라면 냄새 말고요. 내 여동생이 끓이고 있는 그 라면 냄새 있잖아요. 정말 딱한 입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가족 구성원이 끓이는 그런 라면 냄새. 난 분명히 안 먹겠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발걸음이 글로 가죠. 냄새를 맡고요. 요즘에는 비행기에서 또 라면 드실 때 다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라면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So this is indeed a very strong smell. Once you smell someone else eating ramen, you just can't resist and you just can't help yourself but to order ramen, even on airplanes. Let's now move on to the second one. 두 번째는 과연 어떤 또 맛있는 냄새가 나올지 한번 들어볼게요.
1: Number two, the smell of a barbecue restaurant on the way home from work.
0: Now, the key here is on the way home from work. 퇴근길이 뭔가 핵심인 것 같아요. 퇴근길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굉장히 저기압일 때또 이런 고기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고깃집 냄새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름칠하고 싶잖아요. 아, 퇴근길에 너무 힘들고 나 고생 많았고, 아, 기름짐질 해주고 싶은데, 정작 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냉동볶음밥밖에 없고, 이럴 때더 고기 냄새가 맛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So yeah, those were the top four delicious smell that you can encounter here in Korea. And I have introduced the top four delicious smells that is really hard to resist. Now, try guessing the first place yourself. 지금까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 5위부터 2위까지 우리 리차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발음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1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So it's your job to guess the first one. 문자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I'm gonna give you a hint. Think about the elevator in an apartment. 아파트 탈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냄새 맡아보셨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엘리베이터에서 상상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David Archuleta, Elevator.

0: That was Guy Sebastian with Get Along. 우리 Guy Sebastian 오빠 잘 지내시나요? 벌써 본지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But anyways, this is Chartopia, and thank you all for sending in your answer. Without further ado, we're gonna let Richard reveal the first one.
1: Number one,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0: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다들 한 번쯤 맡아보셨죠? 특히 퇴근길에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히 치킨을 시켜 드시는지. 저는 좀 어디 치킨집인지도 짐작이 갈 정도예요. 이 잔향이 진짜 말도 못해요. It lingers inside the elevator for a long, long time, and you suddenly crave for chicken. 정말 치킨 생각 1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냄새만 맡으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1위를 한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치킨 냄새. 오늘 치맥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Well,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 and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Here is Tuxedo. Do it.

with Morning Brew.

0: Now, this is a segmen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And finally, our guest for Thursday, YG PD is here. 무사히 또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Good morning to you.
1: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조공 모닝 그룹께서 YG팀 PD님의 무사 출근을 기원하며 천천히 오세요, YG PD님이라고 해주셨는데.
1: 무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0: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방송이 늦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네. 그리고
1: Oh, so cold here.
0: 네네. 저는 뭐 티라서 5616 모닝 그룹어 아이고 YG PD님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반장님께서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이해해달라고 해주셨는데
1: They're so kind.
0: 뭐 차는 뭐 당연히 막히니까 막힌 거를 계산을 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거가 원래는 국룰이잖아요
1: Yes, 네네네. sorry
0: 에, 아닙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우리 YG PD님 오늘 퇴근 후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outines after work So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these days?
1: Making dinner Used to Before I get hurt.
0: 아, 그럼 요즘에는 좀, 맞아. 저녁 준비하시기가 힘들긴 하시겠네요.
1: Yeah, go right into the bedroom.
0: 이거 혹시 팔 다치신 게 내일 제가 런닝 가자고 할까봐. 뭔가. 런닝 가자는 말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1: 아, 런닝 싫어. 아!
0: 아! 근데 진짜,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some acting, everyone. So listen carefully to our skit. And on the very final part, we're going to introduce the key phrase. 연기할 준비 되셨죠?
1: 갑시다.
0: Okay, let's go.
2: Summer.
0: Oh, 호들갑이야. What's up, girl?
2: Hey, I have a new blind date for you. 아, 소개팅 갖고 왔네. 소개팅 할래?
0: What? That's the good news you're talking about. 야, 됐어.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직도 극복 중이란 말이야. I'm so fed up with all of this.
2: But you won't fed up once you hear how tall he is. 키가 엄청 큰데. 어? 너 좋아하잖아.
0: 키? 그래, 뭐 나 키 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뭐.
2: 190.
0: 얼마나 큰데?
2: 190.
0: 190? 야, 190 변호석이야 뭐야? 누군데? Do you have his picture?
2: 여기 here.
0: 아, 되게 착하신 분 같구나.
2: What do you mean? He's not real person. 아니 사진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어서 실물을 봐야 돼 꼭.
0: 아, 야 됐어. I don't need anyone. 나는 그냥 요즘 변호석 덕질이나 좀 할래. One year later. Ah, 결혼식 너무 지루해. 나랑 변호사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너무 지루한데. Weddings are boring. 아, 밥만 먹고 그냥 가야지.
1: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0: No. Absolutely not. 여기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야,
1: 감사합니다.
0: YG. That's the kind of guy you need to set me up for. 야, 좀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봐. Is he your friend? 너 친구야?
2: Him. Yeah, he's my friend, but...
0: Yeah, na. Me. Set me up. 야, 나 찜. 나 저 사람 찜. Can you set me up? 나 소개시켜줄 거야?
2: Summer. You never listen to me. 내 말 좀 듣고. 저기. 부케 받는 여자 보여?
0: 응, 부케 받는 여자? 저 신부 보이는데 왜?
2: That's the guy's fiance.
0: What?
2: He's taken, yes. And guess what?
0: He's taken and what?
2: That's the guy I set you up for 1 year ago.
0: Why do you sound like a witch?
2: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소개팅 시켰어 했던 그 남자란 말이야.
0: 뭐? 안돼. 죄송한데 갑자기 감기 걸리셨나요? 꽁치 연기하다가 갑자기 웬 마녀 모기가
1: 아니, 그 남자가 들을까봐
0: 우리 변호사님이 들을까봐 조심하신 거구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소개팅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봐야 돼요
0: 그래요?
1: Yeah.
0: 사진을 좀 못 믿겠어서가지고요 저는
1: Even though it is not trustful you have to go to the blind date
0: Are you
1: and
0: giving me...
1: see by your eye
0: Oh, really? You have to meet the person in person
1: right
0: to
1: away.
0: Find out.
1: Yeah.
0: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not photogenic.
1: If you are not like about he or him, he or her, him or her.
0: It could, for me, it's him.
1: Him, okay.
0: 남자, 네.
1: Okay. Just say right away, go to the cafe.
0: Uh-huh.

0: But the tip from YG is just meet the guy even though you don't like him on the photo?
1: Yeah.
0: 그래요?
1: Because of aura would be different.
0: 근데 하긴 그건 그래요. 저도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1: Yeah.
0: 그러니까.
1: What's better?
0: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별로인데 더 괜찮을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직접 봐야 바이브를 느낄 수
0: 그리고
1: 있어요.
0: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1: 다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진 얼굴이랑 실물 얼굴이 다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0: 팀장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요즘 변우석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네네.
1: 변우석님은 실물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0: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요.
1: 그 이상일 거다 이 말.
0: 실물을 보면 저는 이제 심장 터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1: 그렇죠.
0: 우리 반장님께서 명불허전 연기라고 또 오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요.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ress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are talking about set someone up.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퀴즈로 나갈 거예요. Set someone up이 무슨 뜻일까요? 1번
1: 누군가를 속이다.
0: 누군가를 속이다. 2번
1: 만남을 주선하다.
0: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YGPD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다음 주에 봐요.
0: 되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성시경 씨를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팁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나올게요. 뭐 이런 거. 예. 뭔가 항상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1: 잘릴 건 항상 걱정하고 네. 있어서.
0: 잘릴 건 저도 걱정하죠. 우리 열심히 해보아요.
1: 파이팅!
0: 잘리지 않게. 파이팅! 어머,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This is like a gift for me. 오늘 저 썸머한테 선물 주시는 건가요? This song is from 선재 업고티어 soundtrack. This is Eclipse Run Run. 심장 터질 준비 되셨나요?

That was Run Run by Eclipse from 천재 업고티어 사운드트랙. 정말 나중에 우리 박원혜 팀장님 소나기도 한번 들려주시는 거 약속해요. Okay, so this is our Thursday segment, Say Wha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phrases in English. Now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to see if you have sent in the correct answer. 1166 모닝그룹어, 오늘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7224 said the answer is number 2. 소개해주다. 2778 said 연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set it up. 주선해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주선해드릴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807 모닝그룹어 정답은 2번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다. 선머님, 저희 언니도 정말 변우성님한테 푹 빠져 있어요. 크크크. 많이 내 남자친구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많이 내 남자친구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즘 변우성님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Okay, so it's time for me to reveal the answer. The answer was number 2.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다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1807 모닝그룹업계 선물 챙겨드릴게요. Congratulations. So, set someone up. 이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소개팅을 해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And it actually has various meanings too. So number one, it means to arrange or organize something for someone. And this could involve preparing or arranging things for someone's benefit or convenience too. And when it comes to the 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it means to establish or cre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할때 set someone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o this can mean creating or putting someone in a specific situation or position. And an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to frame or incriminate someone.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set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o in a negative sense, set someone up can mean to deceive or trick someone into appearing guilty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they did not do. 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만남을 주선하다의 의미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랑 나 소개팅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Blind date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My friend set me up a date with her co-worker.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근처에 괜찮은 미용사 소개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set me up with a great hairstylist who works nearby? Can you set me up? 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수 있어? Can you set me up with that pers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 was the expression, everyone.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And that is all we have for Say What. 저희가 클로징 하기 전에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7456 신규 모닝그룹어. 2월에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일본 이름을 여름, 낮으로 지었어서 서머 PD님이 더 반가워요. So looks like your name is also Summer the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2월부터 청취를 해주셨었구나.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037 모닝그룹어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 화성인데 출근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도 피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막히는 길 즐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currently commuting to work in Hwaseong and it is congested, heavily congested over there.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Can you set me up?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Her acting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nd I loved it. 제가 의도한 대로 또쓴 대로 또잘 이렇게 연기를
1: But you
0: 해주셨어요.
1: made it very good, so I could 공감 these things.
0: I was kind of like focusing on the skit because of your acting. 이렇게 칭찬 레이 어때요? 우리 영
1: 저건
0: H님께서
1: 안 돼.
0: 예, 아우 얄미워라고 해주셨고요. That worked out. That was my intention. 펭귄킬러님께서도 하필 오늘 꽁트가 크크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면접 보는 날인데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면접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나요? 서머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내 주변에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s. We're looking for stories about those socially oblivious friends who left you feeling totally embarrassed or speechles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눈치 없는 친구. 그냥 다른 경우로 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 For example, I would say, This is not exactly this type of friend, but 눈치가 없는 친구를 보면은 자꾸 저랑 노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친구?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저의 그 쌩얼과 제가 잠옷 입고 헤어롤 말고 춤추고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쉐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so that was like a very personal picture and a video shared only with my friend, but then she shared everything to her boyfriend. So,
1: Not a husband, boyfriend.
0: So that was really upsetting.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좀 없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걸다 이렇게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YGPD님은 어떠세요?
1: Just,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0: 아,
1: 나네.
0: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저도 딱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는
1: And
0: 해요.
1: also, I always rather avoid those kind of situations. I just pushing them out.
0: 회피형이세요?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sometimes. Nah, but those kind of people, it's not good to just stay close. Just try to stay away and say goodbye forever.
1: That'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0: Exactly. Yeah. I mean, YG's a good person, so try to have someone like Summer near you, and it's gonna be good. Y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 was really delightful to have you joining us.
1: Hello, bye.
0: Oh, hello, goodbye. YG 들어왔다, YG 끝났다, 뭐 이런 거네요.
1: 퇴근.
0: 퇴근하시고요, 저기 사무실로. 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end us your experiences about your incompassionate friends. We're gonna send off YG by listening to this song. Taylor Swift,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Thank you,
1: Have a great
0: YG.
1: day.
0: You too.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 River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자꾸 줬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기는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굿모닝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t to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후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I actually listen to a lot of radio on the weekend. 주말에 좀 운전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Just to be inspired by, you know, different radio program,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they do on their show to interact with different listeners and also what kind of music that they play on the weekend. 어떤 음악을 많이 트는지 그 선곡에 대한 그런 영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디오를 채널을

0: 돌려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I listen to a lot of radio, you know, for different reasons. 근데 주말 동안에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던 곡인데 너무 재미있고, 아, 왜 예,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I happened to listen to this song on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kind of hadn't really listened to it in a while, but I kind of realized why this was a hit. 들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들어보실까요? UV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1: 심사숙 여러분,

이태원 Freedom UV with JYP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

하시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So a music of the other half of UV, very underappreciated, but he seems like a great singer and have a lot of ideas.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because 약간 저평가되는 이유는 약간 커믹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지 않아 보여서 저평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but if you kind of look inside their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alent behind the music. 코믹 그 팝, 코믹 가요라는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you know,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그딩가링가 이거 틀어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know,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 is a leader and a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about his name being included in a song like this. I think he liked. He probably welcomed it. I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그 부분, 라임이죠, 라임. 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는 물론이고 팝 음악도 물론이고 특히 랩이나 힙합의 가사를 보면은 이 라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When looking at the lyrics of pop music and K-pop, and especially in rap and hip-hop, the rhymes are particularly very much emphasized. 라임이라는 거는 가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에서도 나오는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When people think of rhyme, right, they associate it with the hip-hop genre, right? 하지만 힙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라임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틀즈의 곡이죠. I saw her standing there. Although different kind of rhyme, I have to say. Hip-hop is rhymes are very much, emphasized and repeatedly being used in a song. A lot of it, actually. 근데 이 비틀즈의 노래 I Saw Her Standing There 63년에 발표된 곡이죠. If you listen to Beatles' song I Saw Her Standing There, which was released in 1963, the lyrics goes like this: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Now, i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it is definitely using the effect of rhyme. 그래서 17 그다음에 What I mean. 글자 숫자까지 맞췄잖아요. What I mean, 17.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저는 완벽하게 맞춘 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just wanted to say that, rhyming is not just about hip-hop. It existed even before, hip-hop. 그래서 비틀즈 그 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틀즈 곡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비틀즈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So, we want to delve into this thing called the rhyme. And I play that song because a rhyme did exist before hip hop. So again,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이 곡이 63년도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As I said, this song was released in 1963. But even actually before that in popular music, there was a form of rhymes already found in jazz music in the 40s and the 30s as well. 훨씬 전, 비틀즈보다 훨씬 전 이미 재즈에서도 라임 형태가 그 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뭐 popular한 곡이죠. 이 재즈 스탠다드의 하나인데 그 Autumn Leaves라는 곡 아시죠? Released around the 1940s, right? A lot of versions of this song exist.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So the days grow long. Old Winter's Song. 잘 아시겠지만 long과 song으로 이 가군을 만든 거죠. 둔과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이제 끝에 끝말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ys Grow Long and Old Winter's Song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곡을 들으면서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just a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ere are were traces of songs using that pattern, that rhyme pattern in the lyrics. 그래서 오늘의 Autumn Leaves는요, Hayley Lauren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Hayley Lauren, Autumn Leaves. Of course, you can't really feel the rhythmic rhyme in this song, but the poets also used rhyme with their in their poems too. So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중음악이 생겨나기 전부터 라임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있는데, if we go back further, right? If you remember T.S. Eliot's poet,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you see there, breathing and mixing. 약간 가군이죠. 말씀드렸듯이 가구는 이제 끝 글자를 이렇게 패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영어 문장으로 라임을 맞추는 게 한국어 문장으로 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순 때문인데요. So creating rhymes in English sentences is actually much easier than doing so in Korean because of the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끝이 명사나 동사, 형용사 굉장히 다양한 폼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you know, nouns, verbs, you know, adjective and many other forms without fixed sentence ending. But 하지만 한국어 문장들은 대부분 동사로 끝나고 또 이 종결 어미라는 게 있어서 단조로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군 그 end rhyme, 문장의 끝에 어떤 rhyme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As I said, there are 두은 and 가군. 두은 같은 경우는 이제 head rhyme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이제 첫 머리에서 같은 소리나 음절을 반복하는 거고 이 가군 같은 경우는 문장의 끝 그 단어를 패턴화하는 유사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As I said, head rhyme is when the same sound is repeat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ds or phrases, and the end rhyme, you know, similar sounds are placed at the ends of the lines or sentences to create this rhythm and the musicality. 그래서 끝에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어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 더미님께서도 가요 초기에는 라임 맞추려고 억지스러웠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영지도 그렇고 지코도 그렇고. I think that is really evolution of rhyme and hip-hop.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we'll continue this rhyme segment a little bit more tomorrow.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이제 그 가군 말씀드렸죠. 끝에 이 반복되는 어떤 유사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reat example is G.O.D의 어머니께인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에 썩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집에 없으면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엔드라임이 잘 쓰여진 그런 곡이죠. 이런 곡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G.O.D. 어머님께.

coo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그래서 이렇게 가군을 맞춘 breathing, mixing. 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하죠. So, conclusion, rhyme is not just a hip-hop thing or it's not just a music thing. It's a language sort of thing. It's a language tradition.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로 rhyme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n many ways, English language has a natural advantage when it comes to rhyme because, you know, as you know,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nouns, you know, verbs, adjectives. 영어가 훨씬 rhyme을 이제 구사하기가 쉬운 이유가 문장 끝에 뭐 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라이밍이 가능한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Korean meanwhile often end in verbs and sentence ending expression. So it could kind of seem very limiting, right? 왜냐하면 끝나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 라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1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곡을 제가 들려드렸었죠. 그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렇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고로 끝나는 약간의 그 굉장히 펀더멘털, 1차원적인 어떤 이 라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라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군이라고 하는데 가군은 end rhyme이라고도 합니다. So it's a rhyme that uses the word pattern at the end of the sentence. 그러니까 끝 문장의 끝에 가군 고고고 이렇게 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시작에 어떤 라임 효과를 넣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G.O.D의 어머님께 말고도 이 듀스의 이 곡 역시 굉장히 고를 잘 사용한 곡인데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갔고 어른이란 이름으로 힘든 직장 갔고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적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듀스의 고고고

Deuce Go Go Go with the H2O. H2O와 그러니까 밴드 음악으로 이렇게 또 랩을 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고 참 멋있지 않나요? 생활하면서 이미 뽀얀 얼굴은 갖고 그런 걸 갖고 고생이라 말하고 고지식한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동심을 가진 어른을 이상하다 하고 전자게임 프라모델 만화를 싫어하고 그게 왜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답답하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내가 답답하고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히고 예! Yeah. 박수 없어.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했는데 잘 되네요. 듀스 고고고. So, 그 가군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as if you're interested in rap music these days, right? I mean, rap is much, much different now. Essence, 뭐, Bubble Gent 같은 분들이 정말 한국어 랩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이제 맞는 표현인데요. You know, rappers like Essence, Burgent, a lot of rappers these days really took it to the next level. 그래서 요즘의 랩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But just like the G.O.D. song and the Deuc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90년대에서 어떤 이런 약간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I like to play one more song from that era. 생각해보면 김진표 씨, I think the member of, Panic, JP, right? He did quite a lot in the scene, hip-hop scene, and, his contribution to rhyme can never be underestimated, I think. 그래서 김진표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 저음톤의 랩이 정말 멋있었던 그런 래퍼인데 김진표 씨의 랩을 들어보면은 약간 라임을 문장 중간중간에 또 약간의 언어 유희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까 들은 고 그런 그 가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라임을 쓰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곡은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던 곡이기도 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표입니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김진표,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So you see a little, I don't know, variation, right? He's not necessarily ending with the end rhyme. 그래서 이 이젠 서서히 끝이 끝이 보여. 너무너무 빨리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 티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 사이가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것 없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이 라임의 패턴들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쓰는데, you can also notice that he uses those in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s I said, Korean language, if you end, trying to use the end rhyme is kind of limiting because, you know, Korean sentences end in verbs usually. 하지만 이 가군이 아닌 두운은 이제 문장의 처음에 그 라임이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두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Korean sentences typically end with verbs, which can limit the variety of rhymes available, but there's no rule stating that the rhymes must only be created using the last word of the sentence. You could use the first word of the sentence or word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가군이 아니라 두운을 사용한다면은 한국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알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since omitting the subject is also much more flexible in Korean language compared to English, right? Korean language actually may be at advantage when it comes to 두운. 그래서 아까 이제 김진표 씨의 곡도 그런 예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 현대로 요즘 이제 아티스트로 돌아오면은 이 장기하 씨는 또이 새로운 랩의 어떤 스타일을 또 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He's a pioneer in starting just the whole new fashion of rap.

rapping. I'm not sure if you can call it a rap, but more like a 뭔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얘기하는 듯이 말하는 듯한 그런 랩이죠. 그래서 이 크라는 곡 혹시 아시나요? 크라는 곡이 굉장히 흥미로운 라임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라는 제목답게 키역자가 들어가는 그런 라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해 볼까요? This is 장기하와 얼굴들. The song title is 크.

That was 장기야 크였습니다. Very, I would have to say, very creative display of rhyme. And there are rules, right, with the 장기야's rap. 분명히 어떤 관통하는 룰과 법칙이 있는데, it's just so, free at the same time. 룰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야 씨의 랩. 그러니까 키역자가 나오는데요. 너는 쿨쿨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아주 키역자의 어떤 어감을 너무 잘 살려서 라임을 그것도 라임을 완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루스하게 따르는. I think yeah, he just has his way of really just a new horizon of rapping. I'm not sure if it is called even rapping. rapping이라고 할 수도 없고 랩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굉장한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장기하 씨. 마지막 곡으로는 저는 아이유의 Celebrity를 준비했는데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I think 아이유 really knows how to

effectively use rhyme in her lyrics as well. 이 셀러브리티 노래도 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그죠?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음악까지 다 마이너 세상의 모서리 걸음걸이 옷차림 Now it's not entirely kind of a rhyme per se if you analyze it but it just gives you certain rhythm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루스한 라임이라고 굉장히 세련된 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차원적인 I think IU uses 그래서 IU 씨의 Celebrity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that wraps up you know, rhyme edition of Music Boutique I hope you enjoyed IU Celebrity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4: 저의 경우는 음악적인 이 자세나 취향 역시 나이가 들고 나서야 많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테마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훨씬 정말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진짜 헤비메탈, 하드락 이 장르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라는 아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음악적 편식이 정말 심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So as I grown older, perhaps a bit wiser, my musical taste and attitude toward music have matured a lot as well. Hosting this program has definitely led me to explore much wider variety of genres. But back in my younger days, I was completely immersed in heavy metal and hard rock. And I was one of those people with very narrow musical palate, firmly convinced that the music that I liked was the best, and there's no room for anything else. 그래서 내가 왜 이 좋은 음악을 더 일찍 알게 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음악들. 음악 애호가이자 또 음악가인 저에게 이 새로운 방향등이 되어주었던 그런 음악들을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today I'd like to share some music that made me say, why didn't I discover this music sooner? And these are songs that kind of represent that genre. Not only influenced my taste, but also shaped my direction as a musician. 보통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음악을 소개를 받으면 일단 거부부터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 일단 노부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

파일인데요. And honestly, I was one of those people who would just resist anything, right? 이 음악 역시 그 당시 이제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가 소개해 줬을 때는 일단은 관심이 없는 척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음악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슬쩍 조금씩 이제 찾아서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음악이었고 정말 많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So I still remember when a friend introduced me to this particular music, I kind of brushed it off, you know, because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music. And, you know, I just later would search for that music and listen to that music kind of secretly and getting really hooked. 어떤 음악이었냐면은 펑크 음악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ly and the Family Stone, I Want to Take You Higher.

Sly and the Family Stone, Want to Take You Higher. Love it, love it. So Sly and the Family Stone was a band that really started dismantling the only rock attitude that I had. 저희 락커로서의 멘탈리티를 완전히 해체시킨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드락 음악을 좋아했던 음악은 이유는 이 헤비해서거든요. 헤비. 하지만 헤비한 음악이 그런 의미에서만 헤비한 게 아니라 이 Sly and the Family Stone도 굉장히 헤비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헤비. But the rhythm was just so fresh and so groovy. And what I thought to be intense music wasn't the only intense music that existed. 제가 정말 인텐스하게 느껴졌던 그런 메탈, 락 음악이 꼭 걔네들만 인텐스한 게 아니구나. 이 리듬을 타는 것의 아름다움,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락보다 더 이 소울, 펑크 장르를 더 좋아하게 됐죠.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정말 아직까지 질리지 않는 이 Sly and the Family Stone. 또 녹음도 잘했지만은 이 연주의 면모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도 따라하지 못하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제 락 음악을 들을 때요. 락 음악의 이제 그 퓨리스트, 순수주의

기자들은 전자악기가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애널로그적인 이 헤비한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뭐 전자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이 아날로그 순수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걸 깨트리게 한 게 바로 이 빅 비트라는 장르의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이었습니다. So typically rock purists from the 80s aren't too fond of electronic instrument. We tend to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analog sound, you know, raw, heavy, and unfiltered, right? But what broke through that strict analog loyalty for me was that genre of big beat, which is a subgenre of techno and electronica. 예를 들어서 뭐 Chemical Brothers나 Fatboy Slim 같은 이 electronica 장르 안에서도 가장 호방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그런 이 섭장르라고 할 수 있죠. 빅비트를 보여주는 그런 음악에 정말 크게 매료되면서 전자음악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Electronica, Big Beat Style.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된 이유로는 꾸준하게 음반도 사게 됐지만은 또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샘플링 또는 beat making 같은 것들에 상당한 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So after falling in love with electronica, I naturally started buying more records, right? But even sort of began dabbling in this art of beat making and sampling in my spare time.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 비트메이킹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니카

the reason that I love Eric's music is the same reason that I love Daft Punk's music. One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both a French band. 둘 다 이제 프랑스 밴드이잖아요. 그죠? When you think about electronica music, you think of very harsh sounding, very machine-like sounding music. 뭐 그게 또 매력이긴 하지만 테크노나 일렉트로니카를 들으면은 기계적이고 뭔가 차갑고 거칠게 들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에어나 다프트 펑크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일렉트로니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주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올게닉한 그런 밴드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하고 이 데프펑크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에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베이스 라인이 너무너무 멋져요. So actually meaning to I meant to play a different track by the band Air, but you know, Sexy Boy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ck. 그래서 그 곡을 틀어드리긴 했는데 참 나중에 더 틀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Daft Punk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ame reason that I love Air's music. Daft Punk는 굉장히 뭐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많이 틀어드린 음악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좀 인간적이고 올게닉하고 그런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입니다.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I'm not sure if it can even consider this a electronica music. 생각해보면 굳이 이 밴드를 테크노나 이제 일렉트로니카의 범주에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a lot of their songs are very sample

driven songs, and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pioneers of electronica music. So bassline이 정말 멋지죠. 심플하면서 둥둑 둥둑 너무 멋집니다. This is one of the artists who really stood out from all the guests that I had at the in the afternoon is somebody named Dringe Oh. Very rare that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was a British Scottish folk music. And when you hear his music, you'll notice right away, it doesn't sound like what you'd expect from a typical Korean folk artist. 이 한국에 이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포크 음악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트레디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크 음악하고는 너무 다른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외국 음악처럼 들린다라는 생각이 든 분인데 그분이 처음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그냥 조그만 기타를 갖고 그냥 본인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I was going like wow that is just enough 그냥 저렇게만 해도 충분하구나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공연을 하려면은 정말 실력이 좋아야 돼요. I think if you are surrounded by your bandmate, a lot of instrument, then you can kind of hide your lack of playing ability and you know proficiency, right? But if you're just by yourself playing just one instrument and singing, that kind of gives you sort of a bare bone look at your you know musicianship.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드린지 5입니다. Flar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part 4 of the show, last 30 minutes of our show today. 드린지 오 플레어라는 곡 들으셨는데 너무 좋죠. 선생님도 너무 좋다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5750님께서도 악기 하나와 노래하려면 숨을 곳이 없는 Yes, there is no place to hide if you are just by yourself with a guitar. 그죠? That's what I mean by you need to be really a complete musician. Very confident and a complete musician if you want to perform just the guitar and the vocal. 물론 그냥 기타라는 악기가 그냥 재밌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치기도 정말 좋은 악기죠. 하지만 if you want to do it professionally, right? It takes a lot of effort and practice time. 그죠? You need to spend countless hours you know, perfecting your skill and honing your skill. 그래서 드린지오 플레어 들으셨는데 I want to just play one more song to cap off today's music boutique, which introduced songs that became, you know, groundbreaking points for my, you know, career as a musician and also as a music enthusiast.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큰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됐던 그런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 So Dringio was one of the artists that I invited over to my indie afternoon segment. And one of the memorable guests that I had, another person, was someone named 정순영, known as Thomas Cook. 이 솔로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토마스 쿡이라는 모니커를 쓰시는데 My Aunt Mary 밴드의 모던 록 밴드죠. 정순용 씨로 이제 또 잘 알려져 있죠. So back in the indie afternoon days, I had the pleasure of inviting many talented musicians. But one that really left a lasting impression was Thomas Cook, which is the solo moniker of 정순용 from the band My Aunt Mary.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일렉트릭 기타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어쿠스틱 기타는 그냥 이 필요할 때만 연주하는, 음악에서 필요할 때만 그냥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어요. 특히 My Aunt Mary의 이 Modern Rock 사운드의 핵심인 그런 핵심 사운드를 이제 이끌고 가는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로서의 그의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그분이 그 당시엔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쿠스틱 앨범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통기타 한 대 들고 와서 본인의 노래를 한 거 보고 역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 혼자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still more into electric guitar. Acoustic guitar was like a more of a functional instrument, something that you picked up only when needed. But as a fan of My Aunt Mary's modern rock sound, I really admire 정순용's electric guitar sound, which was central to the band's identity. So he came as a solo artist and showed what he can do as a guitar player, acoustic guitar player and a vocalist. 감명 깊었던 그런 이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서 이 곡을 연주를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쿡 아무것도 아닌 나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a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is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So shall we? Lost in Translation, subtitled 인간 팝송, 번역기. I talked about songs that really opened my eyes for diverse musical direction. There were songs also that really influenced me in such a way with lyrics. 가사의 중요성, 또 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일깨워준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곡을 두 곡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One of the first songs that really influenced me as a lyric writer. I'm not much of a great lyrics writer. 저는 뭐 작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First song is by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이란 곡인데요. 쉽지 않은 가사이긴 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가사의 뜻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entenced me to 20 years of boredom. 그들은 내게 지루한 20년형을 선고했다. For trying to change the system from within.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죄목이었다. I'm coming now. I'm coming to reward them. 이제 내가 간다. 그대로 갚아주러.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m guided by a signal in the heavens. 난 하늘의 징조가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is birthmark on my skin. 난 내 피부에 있는 점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e beauty of our weapons. 난 우리 무기의 아름다움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 really like to live beside you, baby. 난 정말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 내 사랑. I love your body and your spirit and your clothes. 난 당신의 몸, 영혼, 옷을 사랑해. But you see that line moving through the station? 그런데 저기 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줄이 보여?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was one of those.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지. 나도 저들 중 하나라고. You love me as a loser, but now you're worried that I just might win. 당신은 패배자인 내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이젠 혹시 내가 승리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건가? You know the way to stop me, but you don't have the discipline. 당신은 날 멈출 방법을 알지만 그럴 의지는 없지. How many nights I pray for this to let my work begin.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나머지도 들으시죠.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Lost in Translation 한번 해보해봤고요. The song you're listening is Manhattan, song called Manhattan called by guitarist Eric Johnson. Eric Johnson이라는 기타리스트의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요.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뽀님께서는 레너드라는 이름은 뭔가 이미 예술적이에요. 더구나 성도 코헨이라니 예술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 뭡니까. Right, I think Leonard Cohen is one of the coolest name, 그죠? 아티스트 이름으로 이렇게 더 멋질 수가 있나? Leonard Cohen, 그 이름이요. 영원하라, Leonard Cohen. Okay, 두 번째 준비한 곡이 있는데, so this one is a

Korean song. First, we take Manhattan, Leonard Cohen 다음에 조금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밴드의 얼음무지개라는 밴드 곡인데요. It is included in their second album, and that whole album is such an influential album, not just for myself, but all the musicians probably of my generation, they listened to this album over and over again. And especially shocking was the lyrical content of this album. 이 가사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가사가 나올까라고 정말 생각될 정도로 참 이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의 그런 곡들이 많았는데 그 곡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얼음무지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듣고 클로징 한 다음에 그냥 이 곡을 다시 듣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착하고 착한 소년이 있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very, very good boy. 소년은 무지개가 너무도 좋아 무지개를 만져보려다 징검다리에 미끄러져 The boy loved rainbow so much so that he tried to touch a rainbow but slipped on a stepping stone. 그만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and ended up becoming a cripple. 매일매일 울다가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 날아와 위로하며 함께. And he cried every single day until one day a little bird flew over, comforting him. 무지개야 나와라, 무지개야 나와라, 노래하다가. They sang together, Rainbow, please come out. Rainbow, please come out. 세미난 바람이 그만 얼음 무지개를 내려. But the jealous wind blew down an ice rainbow on them. 새와 소녀는 꽁꽁 언 채로 잠이 들었는데 The bird and the boy frozen solid fell asleep. 잠이 들었는데 fell asleep.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어 얼음이 녹아. Winter passed and warm spring came, the ice melted. 새와 소녀는 아지랑이와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 The bird and the boy together with the haze rose high up into the sky, high up into the sky. 참말 예쁜 무지개가 되었답니다. And became a truly beautiful rainbow. 이런 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I didn't really think much of the lyrics, but reading it now, 동화죠, 동화. But it's a fairy tale story with not a typical fairy tale-like ending. 동화이긴 한데, 이 동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가진 동화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이 thriller 동화, 약간 horror 동화, 약간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 상상력과 근데 이 곡은 음악적 반전이 또 나오는 곡입니다. 그 곡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곡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and 시인과 촌장, 얼음 무지개. 시인과 촌장 이 집을 들어보면은 비둘기라는 단어가 타이틀에 포함되는 곡이 세 곡이나 있어요. 비둘기 안녕, 그냥 비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비둘기 얘기인가?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하나의 컨셉 앨범 같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Please do listen to it when you have a time.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길 권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시인과 촌장 2집이고요. 함춘호 씨가 이제 기타를 치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모든 세션맨들 정말 잘 나가는 훌륭한 뮤지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던 음반이기도 하죠. All of the you know, best players and musicians participated in this album at the time. 오케이, 그렇게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pending your precious time with u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everyone. I will need your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알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1: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려

신기라서 잘 모르겠다. 엄마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yes,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손가락 없어? 왜 문자를 보내지 못해? 이 코리아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만할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룹아들 제법 썸머 PD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1303 Morning Groover. 역시 써머피디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Morning Groover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Morning Groover 쭉쭉 깎아 Morning Groover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썸머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Morning Groover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썸머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애기야, 가자! 이렇게 박력 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의 summer,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Morning Groover,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ung-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listening to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and more answers are here. 7214 said, 되게 진지하게 보내셨어요. 정답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기 전 겨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지금도 주제곡 눈의 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남자 배우분들께서 좀 승질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갈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게 결이 좀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랑 밥 먹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cause that is obviously not the answer. 8960 Morning Giver said, 아, 정답 알았어요. 파리의 부부요. 오, a couple in Paris? 그럴까요? 6813 Morning Giver,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건 홍길동 전인데,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니 박신양 전? Very creative. 그러니까요.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 사람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more answers are here. 6293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 가고 싶으네요. 라고 해주셨고 1807 모닝그루버 정답 보내주셨고 0795 모닝그루버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서머피디님 재치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해요. 덕분에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Oh my gosh, so you're tuning in with your dad. How nice. Thank you for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6761 모닝그루버, 116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정답 보내주셨고 5081 모닝그루버, 썸머PD의 연기는 명연기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5 sent in the answer, 4403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모닝그루버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morning groover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 그루브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 그루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 그루버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 그루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빵, 달팽이 요리, 그무츠파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버립니다. Anyways, sent in your answer.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Morning Groover,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선마PD님 여주 대사 찰떡이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4 모닝 그루버,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

가봐 작게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그룹을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Well, the answer is 박신양이 아니죠. 정답이 박신양이 아니죠. 파리의 연인이 정답이었습니다. A lot of you sent in the correct answer.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5433 모닝그룹어. 오랜만이네요, 썸머 작가님. 매너네어에서 재미있는 땡땡땡 퀴즈에서 제가 몇 번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때 썸머 작가님이 저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Oh my gosh, what a throwback. The 땡땡 quiz segment from Man on Air. 저 매너네어 작가였던 시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5433 모닝그루버, 이렇게 모닝그루브까지 찾아주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리 5433 모닝그룹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I'm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because you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nd for 4403, a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we're gonna give out a gift for you as well. 우리 4403 morning groover께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And that was th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0: It is time for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everyone. And here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I learn a lot about different things here on Chartopia myself as well.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And we have different themes for this Chartopia every week.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Top 5 delicious smell in Korea.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있는 냄새 top 5 오늘부터 공개할게요. So even without thinking about it, there are magical smells that automatically make you hungry when you smell them. So here are the top 5 most delicious smells in Korea that will stimulate your appetite even early in the morning. And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a research from Visual Dive.
1: 냄새만 맡으면 자동으로 배가 고파지게 하는 마성의 냄새 top 5부터 공개를 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약간 허기진데 꼬르륵 소리가 조만간 또 스물스물 나오게 생겼네요.
0: Alright, let me reveal the top 5 of this delicious smell.
2: Number 5. The smell of butter grilled squid inside a movie theater.
0: Oh my gosh, this is the reason why I go to movie theaters, everyone.
1: 영화관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냄새부터 나지 않나요? 뭐 팝콘 냄새도 있긴 하지만 a buttergooey 오징어 냄새. 오징어랑 버터랑 만나면 정말 천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천재 아닌가요? 어떻게 오징어에 버터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고소하고 그 짭짤한 냄새 있잖아요. 옆에서 이제 드시고 계시면 자꾸만 시선이 가는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불을 밝혀주는 오늘 정답이 오징어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영화관 안에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 나초 냄새도 좀 좋긴 한데 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더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0: And funny thing is that you can actually smell this in baseball stadiums these days too.
1: 요즘에는 야구장에서도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완전 시선 강탈입니다.
0: Okay, Richard will mention the top 4 delicious smell right now.
2: Number 4. The smell of street tteokbokki and fish cake on a cold winter day.
1: 자, 우리 리차드 나와주세요.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텍바퀴가 뭔가요?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텍바퀴 말고 떡볶이라고 해야 되는데
0: But I do understand. It's really hard to pronounce 떡볶이, right? I mean, if you're a foreign listener and if you're tuning in to learn Korean, let me know if this pronunciation is also difficult for you to pronounce.
1: 떡볶이, 떡볶이.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Repeat after summer.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모, 떡볶이 맛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오,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넘쳐나는 모닝그룹입니다. 그쵸? 추운 겨울 길거리 떡볶이, 어묵 냄새 참을 수 없죠.
0: I don't know why, but personally for me, 떡볶이 tastes so much better during winter time.
1: 뭔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떡볶이를 보면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름에는 또 안 땡기는 것 같아요, 잘. 더운데 뭔가 그 더운 거를 먹어야 돼서 그런 건지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제 뭔가 후각과 허기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길거리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0: My mom would hate it if I had tteokbokki on the street because maybe she thinks that she can cook better.
1: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 떡볶이보다 길거리 떡볶이 더 좋아하거든요. 엄마 떡볶이는 너무 건강한 맛이에요. 떡볶이는 애초에 건강을 생각하고 먹는 음식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딱 겨울에 이제 퇴근하고 딱 지나갈 때 그 어묵 국물 한 잔 이렇게 탁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는 지하철역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냄새 참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얘기하니까 그 델리만주 냄새도 또 생각이 나네요.
0: I'm not a huge fan of that bread, 델리만주.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at in English. I don't know if that is even English.
1: 델리만주, 이거 전 냄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그냥 그래요. 그냥 냄새만 되게 저를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약수역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수역에 도착했구나. 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호선 약수역, 델리만주, the three combination 잊지 마시고요.
0: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2: Number three.

0: the smell of ramyun being eaten by a family member.
1: Okay, so ramen was better. 떡볶이보다는 그래도 발음 잘 하셨네요. Ramen,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라면을 굴려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Ramen, 이렇게 똑부러지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So this is how you pronounce it. Ramen. All the foreigners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r London, repeat after summer. Ramen. 떡볶이, 라면. 너무너무 쉽죠? Easy peasy. 갑자기 이렇게 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If you want to learn Korean, go and tune into 한국어 천재 as well. We actually have a special program that teaches you Korean too. 저희 EFM 또 amazing 하잖아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한국어 천재 with Panita 있습니다. Anyways, I digress. 가족 구성원 중에 또 한 명이 혼자 먹고 있는 그런 라면 냄새 있잖아요. So you gotta be more specific. 그냥 라면 냄새 말고요. 내 여동생이 끓이고 있는 그 라면 냄새 있잖아요. 정말 딱 한 입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가족 구성원이 끓이는 그런 라면 냄새. 난 분명히 안 먹겠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발걸음이 글로 가죠. 냄새를 맡고요. 요즘에는 비행기에서 또 라면 드실 때 다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라면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So this is indeed a very strong smell. Once you smell someone else eating 라면, you just can't resist and you just can't help yourself but to order 라면, even on airplanes. Let's now move on to the second one. 두 번째는 과연 어떤 또 맛있는 냄새가 나올지 한번 들어볼게요.
0: Number two. The smell of a barbecue restaurant on the way home from work.
1: Now the key here is on the way home from work. 퇴근길이 뭔가 핵심인 것 같아요. 퇴근길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굉장히 저기압일 때 또 이런 고기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고깃집 냄새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름칠하고 싶잖아요. 아, 퇴근길에 너무 힘들고 나 고생 많았고 아, 기름진줄 해주고 싶은데 정작 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냉동 볶음밥밖에 없고 이럴 때 더 고기 냄새가 맛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So yeah, those were the top four delicious smell that you can encounter here in Korea. And I have introduced the top four delicious smells that is really hard to resist. Now, try guessing the first place yourself. 지금까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 5위부터 2위까지 우리 리차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발음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1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So it's your job to guess the first one.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I'm gonna give you a hint. Think about the elevator in an apartment. 아파트 탈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냄새 맡아보셨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엘리베이터에서 상상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David Archuleta, Elevator.

0: That was Guy Sebastian with Get Along. 우리 Guy Sebastian 오빠 잘 지내시나요? 벌써 본지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But anyways, this is Chartopia, and thank you all for sending in your answer. Without further ado, we're gonna let Richard reveal the first one.
1: Number one,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0: Smell of chicken inside an elevator. 다들 한 번쯤 맡아보셨죠? 특히 퇴근길에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히 치킨을 시켜 드시는지. 저는 좀 어디 치킨집인지도 짐작이 갈 정도예요. 이 잔향이 진짜 말도 못해요. It lingers inside the elevator for a long, long time, and you suddenly crave for chicken. 정말 치킨 생각 1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냄새만 맡으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1위를 한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치킨 냄새. 오늘 치맥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Well,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 and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Here is Tuxedo. Do it.

0: Now, this is a segmen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And finally, our guest for Thursday, YG PD is here. 무사히 또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Good morning to you.
1: 늦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조금 모닝그룹 밖에서 YG PD님의 무사 출근을 기원하며 천천히 오세요, YG PD님이라고 해주셨는데.
1: 무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0: 천천히 오시면 안 되죠. 방송이 늦었으니까 빨리 오셔야죠. 네. 그리고.
1: Oh, so cold here.
0: 네네. 저는 뭐 T라서 5616 모닝 그룹어 아이고 YGPD님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반장님께서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이해해달라고 해주셨는데
1: That's so kind.
0: 뭐 차는 뭐 당연히 막히니까 막힌 거를 계산을 하고 좀 더 일찍 나오는 거가 원래는 국룰이잖아요
1: Yes, 네네네. sorry
0: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어, 우리 YGPD님 오늘 퇴근 후에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outines after work So what is your routine after work these days?
1: Making dinner Used to Before I get hurt.
0: 아, 그럼 요즘에는 좀 맞아. 저녁 준비하시기가 힘들긴 하시겠네요.
1: Yeah, go right into the bedroom.
0: 이거 혹시 팔 다치신 게 내일 제가 런닝 가자고 할까 봐. 뭔가 런닝 가자는 말을 이제 못 하겠네요. 네네.
1: 아, 런닝 싫어. 아!
0: 어, That's 근데 진짜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요. We're gonna now get to some acting, everyone. So listen carefully to our skit, and on the very final part, we're going to introduce the key phrase. 연기할 준비 되셨죠?
1: 갑시다.
0: Okay, let's go.
2: Oh,
3: what's up, girl?
2: Hey, I have a new blind date for you. Oh, 소개팅 갖고 왔네. 소개팅 할래?
3: What? That's the good news you're talking about.
0: 야, 됐어. 너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 때문에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아직도 극복 중이란 말이야. I'm so fed up with all of this.
2: Oh, but you won't fed up once you hear how tall he is. 키가 엄청 큰데. 어? 아, 너 좋아하잖아.
0: 키? 그래, 뭐 나 키 큰 거 좋아하긴 하는데
2: 190.
0: 뭐. 얼마나 큰데?
2: 190.
0: 190? 야, 190 변호석이야 뭐야? 누군데? Do you have his picture?
2: 여기, here.
0: 아, 어, 되게 착하신 분 같구나.
2: 어, what do you mean? He's not real person. 아니, 사진이 그렇게 잘 받는 편이 아니야. 실물을 봐야 돼 꼭.
0: 아, 야, 됐어. I don't need anyone. 나는 그냥 요즘 변호석 덕질이나 좀 할래.
3: One year later.
0: Ah, 결혼식 너무 지루해. 나랑 변호사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 너무 지루한데. Weddings are boring. 아, 밥만 먹고 그냥 가야지.
1: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3: No. Absolutely not. 여기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야,
1: 감사합니다.
3: YG. That's the kind of guy you need to set me up for.
0: 야, 좀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봐.
3: Is he your friend? 어? 너 친구야?
2: Oh, him! Yeah, he's my friend, but...
0: Yeah, na. Me. Set me up. 야, 나 찜. 나 저 사람 찜. Can you set me up? 나 소개시켜줄 거야?
2: Summer! You never listen to me. 내 말 좀 듣고. 어? 저기. 부케 받는 여자 보여?
0: 응, 부케 받는 여자? 조신부 보이는데 왜?
2: That's the guy's fiancé.
0: What?
2: He's taken, yes. And guess what?
0: He's taken and what?
2: That's the guy I set you up for 1 year ago.
0: Why do you sound like a witch?
2: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소개팅 시켰어 했던 그 남자란 말이야.
0: 뭐? 안 돼! (웃음) 죄송한데 갑자기 감기 걸리셨나요? 꽁치 연기하다가 갑자기 웬 마녀 모기가 아니,
1: 그 남자가 들을까봐
0: 아 들을까봐 우리 변호사님이 들을까봐 조심하신 거구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소개팅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 봐야 돼요
0: 그래요?
1: Yeah.
0: 사진을 좀 못 믿겠어서가지고요 저는
1: Even though it is not trustful you have to go to the blind date
0: Are you
1: and
0: giving me...
1: see by your eye
0: Oh, really? You have to meet the person in person
1: right
0: to
1: away.
0: Find out.
1: Yeah.
0: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not photogenic.
1: If you are not like about he or him, he or her,
0: yeah.
1: him or her.

0: Her.
1: It could, for me, it's him.
0: Him. Oh,
1: For me,
0: okay.
1: 남자네.
0: Just say right away, go to the cafe, and then just take 30 minutes and
1: 오,
0: say goodbye.
1: 그래요? 일단 카페에서 30분이라도 만나봐라. So you're giving me some dating advice right now? 오, 또 어떤 어드바이스 줄수 있나요? 뭔가 연애 팁 이런 거, 소개팅 팁 이런
0: I'm
1: 거
0: gonna
1: 또?
0: give you next
1: 네.
0: week.
1: Next week? To be continued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 YGP님 뭔가 소개팅 팁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0: Because I met
1: 하더라고요.
0: my wife by Gonde.
1: Oh my god! 어때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소개팅에서.
0: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1: 진짜로요? 어머, 뭐지? 뭐 되게 비밀스러운 척 하시네요, 갑자기. But the tip from YG is just meet the guy even though you don't like him on the photo?
0: Yeah.
1: 그래요?
0: Because of aura would be
1: 근데 하긴
0: different.
1: 그건 그래요. 저도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0: Yeah.
1: 그러니까.
0: What's better?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을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별로인데 더 괜찮을 확률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0: 직접
1: 거잖아요.
0: 봐야 바이브를 느낄 수
1: 그리고
0: 있어요.
1: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0: 다일
1: 그죠?
0: 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이제 사진 얼굴이랑 실물 얼굴이 다
1: 네네.
0: 다르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1: 팀장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요즘 변우석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네네.
0: 변우석님은 실물이 더 아름다우실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사진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럽고
0: 그
1: 좋아요.
0: 이상일 거다 이 말인
1: 실물로
0: 거죠.
1: 보면 저는 이제 심장 터져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0: 그렇죠,
1: 네, 제
0: 그렇죠.
1: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0: 그렇죠.
1: 우리 반장님께서 명불허전 연기라고 또 오늘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요. We have to get back to the expression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we are talking about set someone up.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퀴즈로 나갈 거예요. Set someone up이 무슨 뜻일까요? 1번.
0: 누군가를 속이다.
1: 누군가를 속이다. 2번.
0: 만남을 주선하다.
1: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한번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YGPD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다음 주에 봐요.
1: 되게 예전부터 느낀 건데 성시경 씨를 많이 따라하시는 것
0: 아니에요.
1: 같아요.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팁 드릴게요.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나올게요. 뭐 이런 거. 예. 뭔가 항상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0: 잘릴 걸 항상 걱정하고
1: 네.
0: 있어서.
1: 잘릴 건 저도 걱정하죠. 우리 열심히 해보아요. 잘리지
0: 화이팅!
1: 않게. 화이팅! 어머,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This is like a gift for me. 오늘 저 썸머한테 선물 주시는 건가요? This song is from 선재 업고 티어 soundtrack. This is Eclipse Run Run. 심장 터질 준비 되셨나요?

That was Run Run by Eclipse from 천재 업고티어 soundtrack. 정말 나중에 우리 박원혜 팀장님 소나기도 한번 들려주시는 거 약속해요. Okay, so this is our Thursday segment, Say What, where we teach you some useful phrases in English. Now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your messages to see if you have sent in the correct answer. 1166 모닝그룹어, 오늘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7224 said the answer is number 2. 소개해주다. 2778 said, 연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set it up. 주선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주선해드릴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1807 모닝그룹어, 정답은 2번입니다. 만남을 주선하다. 선머님, 저희 언니도 정말 변우성님한테 푹 빠져있어요. 크크크, 많이 내 남자친구죠. 아니요, 제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많이 내 남자친구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즘 변우성님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Okay, so it's time for me to reveal the answer. The answer was number 2.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다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1807 모닝그룹어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Congratulations. So, set someone up. 이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소개팅을 해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And it actually has various meanings too. So number one, it means to arrange or organize something for someone. And this could involve preparing or arranging things for someone's benefit or convenience too. And when it comes to the 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it means to establish or creat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할때 set someone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So this can mean creating or putting someone in a specific situation or position. And another meaning of set someone up, to frame or incriminate someone. 뭔가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set up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o in a negative sense, set someone up can mean to deceive or trick someone into appearing guilty or responsible for something they did not do. 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et someone up이라는 표현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소개팅, 만남을 주선하다의 의미로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자기 직장 동료랑 나 소개팅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with her co-worker. Blind date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My friend set me up a date with her co-worker.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근처에 괜찮은 미용사 소개시켜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you set me up with a great hairstylist who works nearby? Can you set me up? 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수 있어? Can you set me up with that pers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that was the expression, everyone. 만남을 주선하다. Set someone up. And that is all we have for Say What. 저희가 클로징 하기 전에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7456 신규 모닝그룹어. 2월에 이사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냈는데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일본 이름을 여름, 낮으로 지었어서 서머 PD님이 더 반가워요. So looks like your name is also Summer the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2월부터 청취를 해주셨었구나. 이렇게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3037 모닝그룹어,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 화성인데 출근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도 피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막히는 길 즐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currently commuting to work in Hwasong and it is congested. Heavily

0: 연기 두분 연기 여전히 과한 것도 너무 웃겨라고 해줬습니다. Yeah. Our whole acting was a little bit of exaggeration, and I loved it. 제가 의도한 대로 또쓴 대로 또잘 이렇게 연기를
1: But you
0: 해주셨어요.
1: made it very good, so I could 공감 these things.
0: I was kind of like focusing on this kid because of your acting. 이렇게 칭찬 레이 어때요? 우리 영 H님께서
1: 조용한데.
0: 예, 아우 얄미워라고 해주셨고요. That worked out. That was my intention. 펭귄킬러님께서도 하필 오늘 꽁트가 크크 우리 회사 입사 지원자 면접 보는 날인데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면접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나요? 썸머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Alright.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내 주변에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hare your experiences. We're looking for stories about those socially oblivious friends who left you feeling totally embarrassed or speechles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눈치 없는 친구, 그냥 다른 경우로 해서 눈치가 없는 친구. For example, I would say, This is not exactly this type of friend, but 눈치가 없는 친구를 보면은 자꾸 저랑 노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친구?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저의 그 쌩얼과 제가 잠옷 입고 헤어롤 말고 춤추고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셰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so that was like a very personal picture and a video shared only with my friend, but then she shared everything to her boyfriend.
1: Not
0: So,
1: a husband, boyfriend.
0: So that was really upsetting.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좀 없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걸다 이렇게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YGPD님은 어떠세요?
1: Just, 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0: 아,
1: 나네.
0: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저도 딱그 친구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1: And also, I always rather avoid those kind of situations. I'm just pushing them out.
0: 회피형이세요? You gotta face the situation sometimes. Nah, but those kind of people, it's not good to just stay close. Just try to stay away and say goodbye forever.
1: That'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0: Exactly. I mean, YG's a good person, so try to have someone like Summer near you, and it's gonna be good. Y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 was really delightful to have you joining us.
1: Hello, bye.
0: Oh, hello, goodbye. YG 들어왔다, YG 끝났다, 뭐 이런 거네요.
1: 퇴근.
0: 퇴근하시고요, 저기 사무실로. 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end us your experiences about your incompassionate friends. We're gonna send off YG by listening to this song. Taylor Swift,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Thank you,
1: Have a great
0: YG.
1: day.
0: You too.

0: nice things.
1: All right, so on our pilot segment, that one friend I asked you guys about those inconsiderate friend experience.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여쭤봤는데요. 6348 Morningiver said 100년 만에 남자친구 생긴 제 친구는 자꾸 자랑을 해요. 만날 때마다 남친이 이거 사줬다, 어디 데려갔다 등등.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자꾸 줬다 보니 점점 안 만나게 되네요. So my friend who constantly brags about her new boyfriend is making me feel a little tired.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만에 생기면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이제 한두 번 들어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좀 이제 그만 듣고 싶긴 하죠. 근데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아, 내가 좀 과했나? 이러면서 안 하긴 할 거예요. But I guess that friend is not doing that at all. 남자친구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 지나다 보면 줄어듭니다. 네네.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는 거 보면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서비님께서, Good morning, 시각이요, TGIF. 연기 너무 좋아요. Oh my god, I just wanna thank YG for that acting. 우리 YG 피디님 연기 죽지 않았죠? 해달별 그리고 바람님, 오호 처음이에요. 출근길에 잠시 잠깐씩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운이 갑자기 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who's been tuning in from time to time. Just tune in every day. It's so much fun that way. Especially on Fridays because we go live on Friday. 뭔가 눈치 없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But you still have the chance to share that experience, Morning Groovers, because I can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이따가 소개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6348 Morning Groover처럼 좀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싶은 경험담이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Evanescence, Everybody's Fool.

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I actually listen to a lot of radio on the weekends. 주말에 좀 운전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Just to be inspired by, you know, different radio program,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they do on their show to interact with different listeners and also what kind of music that they play on the weekend. 어떤 음악을 많이 트는지 그 선곡에 대한 그런 영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디오를 채널을 돌려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I listen to a lot of radio, you know, for different reasons. 근데 주말 동안에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던 곡인데 너무 재미있고 아, 왜 예,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I happened to listen to this song on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kind of hadn't really listened to it in a while, but I kind of realized why this was a hit. 들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들어보실까요? UV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 UV with JYP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So music of the other half of UV very underappreciated. But he seems like a great singer and have a lot of ideas.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because 약간 저평가되는 이유는 약간 커믹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지 않아 보여서 저평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but if you kind of look inside their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alent behind the music. 코믹 그 팝, 코믹 가요라는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딩가링가링 그 틀어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 is a leader and a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about his name being included in a song like this. I think he liked it. He probably welcomed it, I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그 부분, 라임 있죠? 라임. 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는 물론이고 팝 음악도 물론이고 특히 랩이나 힙합의 가사를 보면은 이 라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When looking at the lyrics of pop music and K-pop, especially in rap and hip-hop, the rhymes are particularly very much emphasized. 라임이라는 거는 가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에서도 나오는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when people think of rhyme, right, they associate it with the hip-hop genre, right? 하지만 힙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라임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틀즈의 곡이죠. I saw her standing there, although different kind of rhyme, I have to say. Hip hop is rhymes are very much, emphasized and repeatedly being used in a song. A lot of it actually. 근데 이 비틀즈의 노래 I Saw Her Standing There 63년에 발표된 곡이죠. If you listen to Beatles' song I Saw Her Standing There, which was released in 1963, the lyrics goes like this.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Now, i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it is definitely using the effect of rhyme. 그래서 17, 그 다음에 what I mean. 글자 숫자까지 맞췄잖아요. What I mean, 17.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저는 완벽하게 맞춘 rhyme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just wanted to say that, rhyming is not just about hip hop. It existed even before, hip hop. 그래서 비틀즈 그 라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틀즈 곡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비틀즈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So, we want to delve into this thing called the rhyme, and I play that song because a rhyme did exist before hip hop. So again,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이 곡이 63년도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As I said, the song was released in 1963. But even actually before that, in popular music, there was a form of rhymes already found in jazz music in the 40s and the 30s as well. 훨씬 전, 비틀즈보다 훨씬 전 이미 재즈에서도 라임 형태가 그 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popular한 곡이죠. 이 재즈 스탠다드의 하나인데, 그 Autumn Leaves라는 곡 아시죠? Released around the 1940s, right? A lot of versions of this song exist.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So the days grow long. Old Winter's Song. 잘 아시겠지만 long과 song으로 이 가군을 만든 거죠. 둔과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이제 끝에 끝말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ys Grow Long and Old Winter's Song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곡을 들으면서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just a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re traces of songs using that pattern, that rhyme pattern in the lyrics. 그래서 오늘은 Autumn Leaves는요, Hayley Lauren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Hayley Lauren, Autumn Leaves. Of course, you can't really feel the rhythmic rhyme in this song, but poets also used rhyme with their in their poems too. So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중음악이 생겨나기 전부터 rhyme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evidence들이 있는데, if we go back further, right? If you remember T.S. Eliot's poet,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So you see there, breathing and mixing. 약간 가군이죠. 말씀드렸지, 가구는 이제 끝 글자를 이렇게 패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영어 문장으로 라임을 맞추는 게 한국어 문장으로 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순 때문인데요. So creating rhymes in English sentences is actually much easier than doing so in Korean because of the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끝이 명사나 동사, 형용사 굉장히 다양한 폼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you know, nouns, verbs, you know, adjective and many other forms without fixed sentence ending. But 하지만 한국어 문장들은 대부분 동사로 끝나고 또 이 종결 어미라는 게 있어서 단조로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군 그 end rhyme, 문장의 끝에 어떤 rhyme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As I said, there are 두은 and 가군. 두은 같은 경우는 이제 head rhyme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이제 첫 머리에서 같은 소리나 음절을 반복하는 거고 이 가군 같은 경우는 문장의 끝 그 단어를 패턴화하는 유사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As I said, head rhyme is when the same sound is repeat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ds or phrases, and the end rhyme, you know, similar sounds are placed at the ends of the lines or sentences to create this rhythm and the musicality. 그래서 끝에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어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 더미님께서도 가요 초기에는 라임 맞추려고 억지스러웠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영지도 그렇고 지코도 그렇고. I think that is really evolution of rhyme and hip-hop.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we'll continue this rhyme segment a little bit more tomorrow.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이제 그 가군 말씀드렸죠. 끝에 이 반복되는 어떤 유사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reat example is G.O.D의 어머님께인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나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집에 없으면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엔드라임이 잘 쓰여진 그런 곡이죠. 이런 곡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G.O.D. 어머님께.

시인데요. Wasteland라는 시에서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그래서 이렇게 가군을 맞춘 breeding mixing. 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기도 하죠. So, conclusion, rhyme is not just a hip-hop thing or it's not just a music thing. It's a language sort of thing. It's a language tradition.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로 rhyme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n many ways, English language has a natural advantage when it comes to rhyme because, you know, as you know, English sentences can end in nouns, you know, verbs, adjectives. 영어가 훨씬 rhyme을 이제 구사하기가 쉬운 이유가 문장 끝에 뭐 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rhyming이 가능한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Korean meanwhile often end in verbs. And sentence ending expression. So it could kind of seem very limiting, right? 왜냐하면 끝나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 rhyme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1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곡을 제가 들려드렸었죠. 그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렇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고로 끝나는 약간의 그 굉장히 펀더멘털 1차원적인 어떤 이 라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라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군이라고 하는데 가군은 end rhyme이라고도 합니다. So it's a rhyme that uses the word pattern at the end of the sentence. 그러니까 끝 문장의 끝에 가군 고고고 이렇게 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시작에 어떤 라임 효과를 넣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G.O.D의 어머님께 말고도 이 듀스의 이 곡 역시 굉장히 고를 잘 사용한 곡인데 우리들의 어린 시절 이미 지나갔고 어른이란 이름으로 힘든 직장 갔고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적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듀스의 고고고

듀스 고고고 with the H2O, H2O와 그러니까 밴드 음악으로 이렇게 또 랩을 한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고참 멋있지 않나요? 생활하면서 이미 뽀얀 얼굴은 갖고 그런 걸 갖고 고생이라 말하고 고즈식한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동심을 가진 어른을 이상하다 하고 전자계인 프라모델 만화를 싫어하고 그게 왜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답답하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내가 답답하고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히고 예 박수 없어.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했는데 잘 되네요. 듀스 고고고. So, 그 가군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as if you're interested in rap music these days, right? I mean, rap is much, much different now. E-Sense, 뭐 버벌진트 같은 분들이 정말 한국어 랩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이제 맞는 표현인데요. You know, rappers like E-Sense, Burpergint, a lot of rappers these days really took it to the next level. 그래서 요즘의 랩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But just like the G.O.D song and the Deuc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90년대에서 어떤 이런 약간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I like to play one more song from that era. 생각해보면 김진표 씨, I think the member of Panic, JP, right? He did quite a lot in the scene, hip-hop scene, and his contribution to rhyme is can never be underestimated, I think. 그래서 김진표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 저음 톤의 랩이 정말 멋있었던 그런 래퍼인데 김진표 씨의 랩을 들어보면은 약간 라임을 문장 중간중간에 또 약간의 언어 유희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까 들은 고 그런 그 가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라임을 쓰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곡은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던 곡이기도 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김진표입니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김진표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So you see a little I don't know variation, right? He's not necessarily ending with the end rhyme. 그래서 이 이젠 서서히 끝이 끝이 보여 너무너무 빨리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티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 사이까지 영원히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것 없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이 라임의 패턴들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쓰는데 you can also notice that he uses those in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s I said Korean language if you end trying to use the end rhyme is kind of limiting because, you know, Korean sentences end in verbs, usually. 하지만 이 가군이 아닌 두운, 두운은 이제 문장의 처음에 그 rhyme이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두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Korean sentences typically end with verbs, which can limit the variety of rhymes available, but there's no rule stating that the rhymes must only be created using the last word of the sentence. You could use the first word of the sentence or word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두운, 가군이 아니라 두운을 사용한다면은 한국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You know, since omitting The subject is also much more flexible in Korean language compared to English, right? Korean language actually may be at advantage when it comes to 두운. 그래서 아까 이제 김진표 씨의 곡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현대로 요즘 이제 아티스트로 돌아오면은 이 장기하 씨는 또 이 새로운 랩의 어떤 스타일을 또 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He is a pioneer.

pioneer in starting this the whole new fashion of rapping. I'm not sure if you can call it a rap, but more like a 뭔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얘기하는 듯이 말하는 듯한 그런 랩이죠. 그래서 이 크라는 곡 혹시 아시나요? 크라는 곡이 굉장히 흥미로운 라임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곡인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라는 제목답게 키역자가 들어가는 그런 라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해 볼까요? This is 장기하와 얼굴들. The song title is 크.

That was 장기야 크였습니다. Very I would have to say very creative display of rhyme. And there are rules, right? With the 장기야's rap. 분명히 어떤 관통하는 룰과 법칙이 있는데 it's just so, free at the same time. 룰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하 씨의 랩. 그러니까 키역자가 나오는데요. 너는 쿨쿨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아주 키역자의 어떤 어감을 너무 잘 살려서 라임을 그것도 라임을 완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루스하게 따르는 I think, yeah, he just has his way of really just a new horizon of rapping. I'm not sure if it is called even rapping. Rapping이라고 할 수도 없고 랩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굉장한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장기하 씨. 마지막 곡으로는 저는 아이유의 Celebrity를 준비했는데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I think 아이유 really knows how to effectively use rhyme in her lyrics as well. 이 Celebrity 노래도 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outsider 그죠?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예? 골칫거리 outsider 음악까지 다 minor 세상의 모서리, 걸음걸이, 옷차림. Now, it's not entirely kind of a rhyme per se, if you analyze it, but it just gives you certain rhythm.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루스한 라임이라고, 굉장히 세련된 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차원적인, I think, IU uses. 그래서 IU 씨의 Celebrity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That wraps up, rhyme edition of Music Boutique. I hope you enjoyed. IU Celebrity.

0: attention, please.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1: 저의 경우는 음악적인 이 자세나 취향 역시 나이가 들고 나서야 많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테마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훨씬 정말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진짜 해피메탈, 하드락 이 장르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라는 아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음악적 편식이 정말 심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So as I grown older, perhaps a bit wiser, my musical taste and attitude toward music have matured a lot as well. Hosting this program has definitely led me to explore much wider variety of genres. But back in my younger days, I was completely immersed in heavy metal and hard rock. And I was one of those people with very narrow musical palette, firmly convinced that the music that I liked was the best, and there's no room for anything else. 그래서 내가 왜 이 좋은 음악을 더 일찍 알게 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음악들. 음악 애호가이자 또 음악가인 저에게 이 새로운 방향등이 되어주었던 그런 음악들을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today I'd like to share some music that made me say, why didn't I discover this music sooner? And these are songs that kind of represent that genre. Not only influenced my taste, but also shaped my direction as a musician. 보통은 그렇죠. 저는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음악을 소개를 받으면 일단 거부부터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 일단 노부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And honestly, I was one of those people who would just resist anything, right? 이 음악 역시 그 당시 이제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가 소개해 줬을 때는 일단은 관심이 없는 척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음악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슬쩍 조금씩 이제 찾아서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음악이었고 정말 많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So I still remember when a friend introduced me to this particular music, I kind of brushed it off, you know, because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music. And, you know, I just later would search for that music and listen to that music kind of secretly and getting really hooked. 어떤 음악이었냐면은 펑크 음악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ly and the Family Stone, I Want to Take You Higher.

Sly and the Family Stone, Want to Take You Higher. Love it, love it. So Sly and the Family Stone was a band that really started dismantling the only rock attitude that I had. 저희 락커로서의 멘탈리티를 완전히 해체시킨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드락 음악을 좋아했던 음악은 이유는 이 헤비해서거든요. 헤비. 하지만 헤비한 음악이 그런 의미에서만 헤비한 게 아니라 이 Sly and the Family Stone도 굉장히 헤비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헤비. But the rhythm was just so fresh and so groovy. And what I thought to be intense music wasn't the only intense music that existed. 제가 정말 인텐스하게 느껴졌던 그런 메탈, 락 음악이 꼭 걔네들만 인텐스한 게 아니구나. 이 리듬을 타는 것의 아름다움,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락보다 더 이 소울, 펑크 장르를 더 좋아하게 됐죠.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정말 아직까지 질리지 않는 이 Sly and the Family Stone. 또 녹음도 잘했지만은 이 연주의 면모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도 따라하지 못하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제 락 음악을 들을 때요. 락 음악의 이제 그 퓨리스트, 순수주의자들은 전자악기가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애널로그적인 이 헤비한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뭐 전자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이 아날로그 순수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걸 깨트리게 한 게 바로 이 빅 비트라는 장르의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이었습니다. So typically, rock purists from the 80s aren't too fond of electronic instrument. We tend to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analog sound, you know, raw, heavy, and unfiltered, right? But what broke through that strict analog loyalty for me was that genre of big beat, which is a subgenre of techno and electronica. 예를 들어서 뭐 Chemical Brothers나 Fatboy Slim 같은 이 electronica 장르 안에서도 가장 호방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그런 이 섭장르라고 할 수 있죠. 빅비트를 보여주는 그런 음악에 정말 크게 매료되면서 전자음악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Jace.

Chemical Brothers, Hey Boy, Hey Girl, Electronic Big Beat Style.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된 이유로는 꾸준하게 음반도 사게 됐지만은 또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샘플링 또는 beat making 같은 것들에 상당한 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So after falling in love with electronica, I naturally started buying more records, right? But even sort of began dabbling in this art of beat making and sampling in my spare time.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 비트메이킹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니카의 시원시원하고 이 중독적인 어떤 반복의 매력 빠지게 되었으면서도 일렉트로니카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멜로우하면서 멜랑콜리한 그런 일렉트로니카 역시 좋아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쉐드나 몰치바 같은 그런 트립합 밴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단연 가장 좋아하는 일렉트로니카 멜로우한 일렉트로니카 밴드는 바로 그 프랑스 밴드죠. 에어였습니다. So as I fell into the world of electronica, I was of course drawn to very explosive and you know the addictive looping aspect of the music, but I also began falling in love with more mellow and melancholic side of the genre, like bands like Morcheeva and Parishet that I love. But the favorite band for me was this French band called Air. 한번 들어보시죠. Air, Sexy Boy.

일렉트로니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주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올게닉한 그런 밴드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하고 이 데프펑크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에어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베이스라인이 너무너무 멋져요. So actually I meant to play a different track by the band Air, but you know, Sexy Boy is one of the most popular track. 그래서 그 곡을 틀어드리긴 했는데 참 나중에 더 틀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Daft Punk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ame reason that I love Air's music. Daft Punk는 굉장히 뭐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많이 틀어드린 음악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좀 인간적이고 올게닉하고 그런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입니다.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Daft Punk, Something About Us. I'm not sure if it can even consider this a electronica music. 생각해보면 굳이 이 밴드를 테크노나 이제 일렉트로니카의 범주에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a lot of their songs are very sample-driven songs, and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pioneers of electronica music. So 베이스 라인이 정말 멋지죠. 심플하면서 둥뚝 둥뚝 너무 멋집니다. This is one of the artists who really stood out from all the guests that I had at the Indie Afternoon is somebody named Dringe Oh. Very rare that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was a British Scottish folk music. And when you hear his music, you'll notice right away it doesn't sound like what you'd expect from a typical Korean folk artist. 이 한국에 이제 포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포크 음악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트레디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크 음악하고는 너무 다른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외국 음악처럼 들린다라는 생각이 든 분인데 그분이 처음 스튜디오 오셨을 때 그냥 조그만 기타를 갖고 그냥 본인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I was going like, wow, that is just enough. 그냥 저렇게만 해도 충분하구나.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공연을 하려면은 정말 실력이 좋아야 돼요. I think if you are surrounded by your bandmate, a lot of instrument, then you can kind of hide your lack of playing ability and you know proficiency, right? But if you're just by yourself playing just one instrument and singing, that kind of gives you sort of a bare bone look at your you know musicianship.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드린지 오입니다. Flare.

Hong Sun-young from the band My Aunt Mary.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일렉트릭 기타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어쿠스틱 기타는 그냥 이 필요할 때만 연주하는, 음악에서 필요할 때만 그냥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어요. 특히 My Aunt Mary의 이 Modern Rock 사운드의 핵심인 그런 핵심 사운드를 이제 이끌고 가는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로서의 그의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그분이 그 당시엔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쿠스틱 앨범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통기타 한대 들고 와서 본인의 노래를 한거 보고 역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 혼자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still more into electric guitar. Acoustic guitar was like a more of a functional instrument, something that you picked up only when needed. But as a fan of My Aunt Mary's modern rock sound, I really admire Jeong Sun-young's electric guitar sound, which was central to the band's identity. So he came as a solo artist and showed what he can do as a guitar player, acoustic guitar player and a vocalist. 감명 깊었던 그런 이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곡을 연주를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쿡 아무것도 아닌 나.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a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is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So shall we? Lost in Translation, subtitled 인간 팝송, 번역기. I talked about songs that really opened my eyes for diverse musical direction. There were songs also that really influenced me in such a way with lyrics. 가사의 중요성, 또 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일깨워준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곡을 두 곡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One of the first songs that really influenced me as a lyric writer. I'm not much of a great lyrics writer. 저는 뭐 작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First song is by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이라는 곡인데요. 쉽지 않은 가사이긴 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가사의 뜻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entenced me to 20 years of boredom. 그들은 내게 지루한 20년형을 선고했다. For trying to change the system from within.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죄목이었다. I'm coming now. I'm coming to reward them. 이제 내가 간다. 그대로 갚아주러.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m guided by a signal in the heavens. 난 하늘의 징조가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is birthmark on my skin. 난 내 피부에 있는 점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I'm guided by the beauty of our weapons. 난 우리 무기의 아름다움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이다. I really like to live beside you, baby. 난 정말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 내 사랑. I love your body and your spirit and your clothes. 난 당신의 몸, 영혼, 옷을 사랑해. But you see that line moving through the station? 그런데 저기 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줄이 보여?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was one of those.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지. 나도 저들 중 하나라고. You love me as a loser, but now you're worried that I just might win. 당신은 패배자인 내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이젠 혹시 내가 승리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건가? You know the way to stop me, but you don't have the discipline. 당신은 날 멈출 방법을 알지만 그럴 의지는 없지. How many nights I pray for this to let my work begin.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First we take Manhattan, then we take Berlin. 먼저 맨하튼부터 접수한다. 그 다음은 베를린.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Lost in Translation 한번 해보해봤고요. The song you're listening is Manhattan, song called Manhattan called by guitarist Eric Johnson. Eric Johnson이라는 기타리스트의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요.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뽀님께서는 레너드라는 이름은 뭔가 이미 예술적이에요. 더구나 성도 코헨이라니 예술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 뭡니까. Right, I think Leonard Cohen is one of the coolest name, 그죠? 아티스트 이름으로 이렇게 더 멋질 수가 있나? Leonard Cohen, 그 이름이요. 영원하라, Leonard Cohen.

오케이. 두 번째 준비한 곡이 있는데 so this one is a Korean song. First we take Manhattan, Leonard Cohen 다음에 조금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밴드의 얼음 무지개라는 밴드 곡인데요. It is included in their second album, and that whole album is such an influential album, not just for myself, but all the musicians probably of my generation. They listened to this album over and over again, and especially shocking was the lyrical content of this album. 이 가사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가사가 나올까라고 정말 생각될 정도로 참 이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의 그런 곡들이 많았는데 그 곡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얼음무지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듣고 클로징 한 다음에 그냥 이 곡을 다시 듣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착하고 착한 소년이 있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very, very good boy. 소년은 무지개가 너무도 좋아 무지개를 만져보려다 징검다리에 미끄러져 The boy loved rainbow so much so that he tried to touch a rainbow but slipped on a stepping stone. 그만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and ended up becoming a cripple. 매일매일 울다가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 날아와 위로하며 함께. And he cried every single day until one day a little bird flew over, comforting him. 무지개야 나와라, 무지개야 나와라, 노래하다가 They sang together, Rainbow, please come out, Rainbow, please come out. 세미난 바람이 그만 얼음 무지개를 내려 But the jealous wind blew down an ice rainbow on them. 새와 소녀는 꽁꽁 언 채로 잠이 들었는데 The bird and the boy, frozen solid, fell asleep. 잠이 들었는데 fell asleep.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어 얼음이 녹아 Winter passed and warm spring came. The ice melted. 새와 소녀는 아지랑이와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 The bird and the boy together with the haze rose high up into the sky. High up into the sky. 참말 예쁜 무지개가 되었답니다. And became a truly beautiful rainbow. 이런 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I didn't really think much of the lyrics, but reading it now, 동화죠, 동화. But it's a fairy tale story with not a typical fairy tale-like ending. 동화이긴 한데, 이 동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결말을 가진 동화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이 thriller 동화, 약간 horror 동화, 약간 잔혹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 상상력과 근데 이 곡은 음악적 반전이 또 나오는 곡입니다. 그 곡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곡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Leonard Cohen, First We Take Manhattan and 시인과 촌장, 얼음 무지개. 시인과 촌장 이 집을 들어보면은 비둘기라는 단어가 타이틀에 포함되는 곡이 세 곡이나 있어요. 비둘기 안녕, 그냥 비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비둘기 얘기인가? 그래서 참 여러모로 하나의 컨셉 앨범 같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Please do listen to it when you have a time.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들어보시길 권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시인과 촌장 2집이고요. 함춘호 씨가 이제 기타를 치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모든 세션맨들 정말 잘 나가는 훌륭한 뮤지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던 음반이기도 하죠. All of the best players and musicians participated in this album at the time. 오케이. 그렇게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ll for today's show.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pending your precious time with us.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인과 촌장 얼음무지개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送走家辉之后，我们一起来听一首在歌名上就让我非常震惊的一首歌曲，来自 스텔라 짱的 월급은 통장에 스칠 뿐.

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